강한 팔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달 더운 여름을 보내며 과연 가을이 올까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오늘을 출발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홍재 모두 다 그렇게 라이브 버전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파란 하늘님 샬롬. 연휴가 끝났지만 3남매 우리 인혁, 하영, 재혁이와 함께 오늘 에바랜드 나들이 갑니다. 유후라고. 학교 안 가요 얘네들? 유치원 안 갑니까? 아 좋겠다. 예. 오늘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진짜로. 진짜 아 쾌적하게 기다림 없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네요. 아 사파리도 구경하고 좋겠다. 예.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탁 트인 곳에 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텐데. 예. 또 놀이공원 가면 또 막 기분 좋아 행복해지는 음악도 나오고 대자연과 가까이 있는 또 용인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1303번으로 아까 1부에 사진과 사연 주셨는데 고창 다녀오셨군요. 선운사 꽃무릇 보고 왔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다녀오셔요. 너무 좋아요. 정상까지 한 11km 등산도 하고 왔는데 아 내 무릎이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야 이거는 뭐야. 꽃무릇이 야, 나 잘 몰랐던 식물인데 꽃인데 동백꽃보다 좀 더 빨개요. 더 붉은 빛을 띠고 이게 지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꽃무릇이. 그리고 그 위는 이제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위는 이제 하얀 구름이 있는 푸른 하늘이 딱 보이는데 아, 이 세 개 대비가 너무 환상적인데. 그러니까 아래쪽은 빨간 색깔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초록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하늘색 구름이 떠있는. 와, 이 세 가지 색의 대비가 약간 비현실적으로 환상적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약간 정열의 빨강,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 그리고 약간 그 하늘 파랑색까지. 아, 이거 너 사진을 잘 찍으셨다. 예. 이거는 진짜 달력 사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너무 예쁜데요. 1303. 여기가 고창 선운사래요. 고창 선운사 꽃무릇. 야, 너무 예쁜데. 까불이 써니 훈디 혜영 작가님 명절 잘 보냈어요? 저는 엄마 아빠 만나러 용인 평원의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머니 이렇게 모신 곳인가 보군요, 아버님. 손님. 너무 울것 같아서 그동안 묘에 잘못 갔었는데 오늘은 좀 울더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가는 길 샬씨와 함께 하니까 외롭지 않을 듯이라고 남기셨는데. 그리움이 너무 차올라서, 예, 결국 뵈러 가시는 길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많이 또 기다리셨을 듯. 그리고 이미 뭐 하늘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 명서님을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예, 잘 만나고 오시고. 우리 4266번으로 훈디 훈디. 저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좋은 소식.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근이시라고 남기셨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저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코로나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팬데믹이었으니까, 한 5년 정도 꾸준히 기도하셨고, 두드리셨고, 도전하셨는데, 드디어 취업 성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이 응답의 시기인 듯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방 못 들어서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예, 본방 못 들어도 6시 제방 계속해 주세요라고 하죠.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제방은 10월 11일까지 가능하고 10월 12일부터는 조이포유 개편이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서고. 네, 그럴 겁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긴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는 올해 2026년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잘 감당하시길, 적응하시길 바랄게요. 지나가 부르는 이곡 듣죠. 내가 매일 기쁘게.

마커스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였고요. 옹기장이 우리 함께 기뻐해. 진아,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현아임맘님께서 연휴 잘 보냈나요? 업무 준비하며 잠깐 들렀습니다. 슬쩍 살펴봤는데, 와, 오늘 해야 할 업무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유유. 하지만 조이풀이 있어서 즐겁게 시작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수요일까지만 이제 일하면 목, 금, 토, 일 쉬었는데, 업무가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월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10월, 그쵸? 10월 5일, 10월 9일, 이렇게 또, 다음 주 월, 금, 휴일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이번 주잘또 보내면 다음 주에 또 휴일이 찾아오니까 조금만 또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아임맘님 화이팅! 응원을 전하면서 우리 꼬꼬기맘님께서 아유 긴 장문 사연을 주셨는데 아이가 다쳤네. 전기 자전거 타고 이동하다가 자전거가 고장 나면서 넘어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떡해. 무릎도 다치고 골절도 있고 손목 골절이야 또. 아이고. 무릎도 잘못하면 수술대에 오를 뻔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어서 봉합술 하고요. 또 이제 깁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팠는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사다난했던 명절 마무리해서 안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평안했던 그 연휴에 날벼락 같은 그런 또 사고 소식이 들려왔네. 아,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라고 하니 저희 집도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희 아내가 이제 처가에 내려가서 거기 처가가 우리 아버님이 약간 그 고즈넉한 그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으로 살고 계시는데 큰 개를 두 마리 키워요. 네. 그두 마리가 근데 약간 앙숙? 먼저 그온 녀석이 약간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온 녀석한테, 초롱이한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이제 예쁘다고 예, 강아지들 이제 간식도 주고 그러다가 그 줄이 풀리는 바람에 두 강아지가 강아지도 아니야 이제 개, 큰 개가 서로 대치 상황에서 싸운 거죠. 예. 근데 그걸 싸움을 말리려다가 아내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 이게 좀 물렸어요, 아내가. 그래서 응급실도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 아내도 다쳤지만 그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감사하다. 물론 치료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예. 됐어요. 아, 참. 잊지 못할 2026년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진짜. 더, 머리 안 다친 게 어디예요? 머리 안 다치고. 예. 아이고. 아무튼,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이곡 전하고요. 홀리원, 이 곡부터 듣죠. 사랑의 예수님.

영화 오디세이를 보았다. 지루할 틈 없이 3시간이 흘렀다. 재밌었지만 메시지가 무겁게 다가왔다. 내겐 영화에서 반복되는 제우스의 법이 키워드로 들렸다. 낯선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불문율이다. 신뢰하는 공동체의 주춧돌 같은 법이다. 그러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상대의 신뢰를 역이용한 계략으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아내를 괴롭히던 자들을 죽였다. 환대와 신뢰 대신 기만과 복수가 이어졌다. 자신이 허물어버린 문명에서 스스로 유배를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났다. 오디세우스가 왕위로 복귀하는 원작과 다른 결말이었다. 불신과 증오와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극장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을 삶의 법으로 지키라는 말씀이다. 상대의 호의조차 의심하는 세상을 안심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직접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새로운 문명의 길이다. 영화를 보며 답답했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 그래, 우리에겐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

주찬양 싱어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접속곡이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제우스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글. 제우스의 법이 그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 집에 나그네가 왔을 때 환대해야 한다는 거. 이게 약간 그 불문율 같은 거였는데 그걸 이제 오디세우스가 잘 좀 이용해서 트로이 목마를 탁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 더 위대한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사랑을 삶의 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행복샘물님, 전 가끔 명절 주일이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들릅니다. 그래서 친구 선배들과 인사하고 오는데 어젠 15년 만에 친구를 만난 거 있죠. 서로 어머 하나도 안 변했어 라는 뻔한 거짓말로 시작해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랬네요. 10대에 만났던 우리가 어느새 10년도 안 남은 환갑을 얘기할 나이가 됐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친구들과 2026년 추석을 추억할 기억 만들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남기셨고. 야, 15년 만에 만난 친구면 진짜 추억팔이로만 한 3시간 가능하죠. 예. 행복샘물님도 와주셨고. 우리 주니맘님께서, 아이고 생일이셨구나, 축하드립니다, 하루 지났지만 축하해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행복한 주니맘님, 늦었지만 저도 축하하고요. 오늘 내년에는 또 제가 당일날 생방송 때 또 축하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피 이 곡 듣죠. 여행.

소피의 여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아진 7608골뱅이님, 아버지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후두암으로 성대를 절개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하고 싶은 대화를 못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연세도 많으신데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는 오늘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목소리를 써야 하는 대화는 쉽지가 않아도 글은 보실 수 있잖아요. 문자 이런 건. 그 문자를 이렇게 매일 좀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예, 사랑한다는 마음도 담고 더불어서 짧은 어떤 그 복음의 말씀도 적어서 전해보시면 복음이 마음속에 스며들듯 물들듯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송정미 하나님의 사랑 들으며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보면서 고향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에도 꼭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저마다의 길 위에서 자동차 전조등처럼 반짝였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충분히 나누고 돌아오셨나요?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9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남은 3일의 9월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추정원이에요.

하셨죠? 명절 기분 그대로 한 주간 쭉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길요. 네, 연휴를 잘 보내셨구나라는 게 이 글에서 딱 느껴집니다. 저도 잘 보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훅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연휴 짧아서 다들 좀 급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이 남기신 사연들을 제가 봤거든요. 부모님 뵈러 가신 분, 요양원에 친정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연극 보러 가신다고, 예.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연휴 끝이라 찌뿌둥한 월요일이지만, 오늘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첫 곡,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합니다. 청춘 그 애틋한 그리움 님도 오셨고요. 주영은 님 반갑습니다. 요셉의 꿈 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죠. 매일매일.

0491번님의 신청곡 자녀 김요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루이나찬님 BGM으로 함께한 당양로 덕분에 더 즐거운 추석이었어요. 예, 제가 이걸 바랐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당양로가 좋은 배경음악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보내셨네요. 플루트님, 이곳의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주이포유 배경음악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아멘. 장미님은 수요일에 목동 CBS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성경필사 전시회 정원님 역대하 필사한 거 보고 왔습니다. 2014년 글씨.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12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님 필사한 거 펼쳐놓고 왔지요. 아, 왜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필사 전시회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차이에 남지 않았거든요. 서둘러서 보시고 다시 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서둘러서 꼭 다시 들러주세요. 6018번님께서 예라머십의 오직 주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이 버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곡을 다른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웨이홈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그리고 남궁송옥이 부르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남궁승우 그리고 웨이홈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함께했습니다. 마야님은 91세이신 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수아진 7608 쓰시는데요. 어머, 이 찬양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16살 딸아이 키우는 엄마 마음을 일깨워주는 찬양. 너무 공감합니다. 아까 자녀라는 거 흐를 때 적으셨어요. 하양고래님도 자녀 찬양 들으니까 위로받습니다. 예비며느리 첫 방문에 잔뜩 긴장하고 대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일주일을 금방 보내고요. 지금 이 시간 저만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최고예요. 긴장하실만 해요. 예비며느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주땡님도 반갑고요. 미라클 퍼플님께서

떨어지는 눈으로 보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고 정신도 맑으셔서 말씀도 잘하시는 아버님 뵙고 와서 더 감사했고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족들 얼굴 보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명절이었습니다. 따뜻해지는 사연. 그 가족들이 함께하고 특히 조카분의 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이 막 그려져요. 아, 이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겠구나 하고. 미라클 퍼플님께서 안 그래도요. 존 영의 곡 중에 뭘 들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를 신청하셔서 준비해놨고요. 플라리스님, 저는 아직도 연휴 중이에요. 네 자매가 뭉쳐서 명절 뒤풀이로 하늘공원 상사회 보러 갑니다. 아니, 좋죠. 이렇게 연휴의 예, 연장선이라니 부럽습니다. 예쁜 사진 보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이 민다 신청하신 곡 가객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먼저 배영호 감사.

제가 부러워하는 큰언니, 작은언니, 여동생,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다고. 폴라리스님 다 가지셨네요. 가게, 바람이 민다 함께했습니다. 오리지님 늘 잘 듣고 있고요. 대만은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쉽니다. 애들과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애들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익숙해졌겠죠? 잘 해내고 있다고 늘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장드보라님, 맞춰진 틀에 다소 분주하고 조금은 얽매였던 시간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에 다시 몸을 맡깁니다. 아멘. 성령의 리듬 신청하셨어요. 이 곡은 옹기장의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성령의 리듬 옹기장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께서 날이 서늘해졌어요. 찬양 들으면서 가족들 가을 옷도 꺼내놔야겠습니다. 며칠 만에 애들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네, 이 여유 시간 또 못다한 일 하시고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살랑살랑님, 추석 당일만 쉬고 토, 주일까지 근무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더 귀한 쉼을 갖고 있습니다. 빨래 부지런히 하고요. 청소 끝내놓고 숨 고르면서 당향도 듣고 있는데요. 여러 일이 있어서 마음은 시끄럽지만 귀한 찬양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살랑살랑님, 마음의 평안이 오길, 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숙명 집사님께서 승연이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승연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커가고 기도하는 엄마로 옆에 있어줄게. 사랑한다, 아들. 조이포유 문지기, 아빠가 생전에 좋아하고 신청했던 웨이메이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릴게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T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송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채원 할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이 흠뻑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아 아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신효선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습니다. 3066번님께서 듣기 모드로 일하는 중인데요. 지난주 명절 쿠팡 배송이 쉼없이 있어서 정말 달렸습니다.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주일이 명절이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마음에 어울리는 찬양 부탁드립니다. 진짜 명절 때는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미안해하고 괜찮아하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여러 곡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무엇보다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는 두 분에게 이 곡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옆에 있을게 김상진이 부릅니다.

3066번님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함께 했고요. 최여사님 어서 오세요. 혜주로님께서 시어머님이

일주일 계셨고 내일 저녁에 댁으로 가세요. 어른 모시는 모든 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식사만 챙기는데도 부족함에 자책하게 되고 또 싫은 소리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잘 하시면 나중에 그래, 내가 참 그때 잘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겁니다. 힘내자고요. 혜지로님도 오셨고 9665번님께서 추석날에 친정에 모두 모여서 추석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이번엔 서로에게 감사한 거한 가지씩 나누기라는 가정예배지에 쓰여진 나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른들은 카톡방에서 아침 말씀 글을 나누고 있어서 예측 가능했는데 어린 조카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한 명씩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몇몇 조카들의 얘기는 저는 새학기 시작할 때 걱정했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친구와 큐티를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없었는데 이제 감사할 힘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고 다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 말이 끝나면 격려의 박수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중에 제일 막내가 짧게 한마디를 했는데 다들 웃고 뒤집어졌어요. 우리 막내가 한 얘기.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감사를 얘기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겠어요. 그게 또 감사한 일이네요. 아유, 우리 막내, 귀여워요.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예수 전도단입니다.

어제 말씀에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하신 박종수님의 신청곡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은 진아 홍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웅빈지님께서 시골 텃밭에서 수확한 참깨를 손질하는 중입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신 시골집을 관리하면서 주말 농장처럼 농사를 지은 거라 소중한 농작물들인데요. 한알한알 잡티와 또 쭉정이 골라내면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셨던 깨끗한 참깨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거였는지 농작물은 키우기도 힘들지만 수확 후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찬양 들으면서 작은 알갱이들이랑 씨름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을 때는 먹기에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아 이게 참 고생하셨구나. 수고로운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더 진하게 오더라고요. 웅빈지님도 지금 예 수고와 함께 방송 듣고 계시고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세 번 부인할지라도 다음 주 특송 연습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이 곡을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랑님이 신청하신 아미가 부르는 터치까지 이어갈게요.

아미가 부른 터치였고요. 사랑하오님께서 어제 9월 27일 내시구 완전체 시작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2009년에 결혼해서 많은 구비들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날들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채워가 봅니다. 아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시구 완전체 시작.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가정에 축복하시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또 다른 가정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요. 신청하신 Run to the Father 예, 이 곡은 제가 자료실에 요청해 놓겠고요. 지난 주말에 은주님도 생일이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 사연들을 보니까 생일이셨어요. 예, 생일 늦게지만 당양로에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결혼기념일 맞이하신 사랑하오님 그리고 은주님께 띄워드려요.

권사 직분을 받으신 수아사랑 윤하님의 신청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러빔의 목소리로 오늘 들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손발이 되리라 믿습니다. 7호

7007번님께서 어제 예배 후 공식적으로 목자와 목녀 사임식을 마쳤습니다. 2022년부터 목자와 목녀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오 또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기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퇴장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 길로 걸어 나오는데 어찌나 뭉클하고 벅차든지요. 앞으로 주님 닮은 섬김의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따뜻한 부부의 모습으로 내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 사진을 보는데 저도 뭉클해지면서 마음이 예 뭐랄까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베푸신 사랑으로 많은 또 목자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데 자식을 마치 시집 보내는 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그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도로 섬김으로 귀히 쓰시는 시간들이 되리라 믿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저희 당양로 가족들도 박수 쳐드립니다. 김명수님 일찍이 예배당과 예배당에 오셨구나. 예배당에 와서 시간이 남아서 노천카페에 잠시 앉아 지나가는 나그네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여유의 시간 좋은데요. 수수자루님 오늘도 선선해진 가을 날씨 느끼면서 당양도 듣고 있을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괜찮아요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FE님이 이 근처에 계세요. 오목공원에 그래도 한낮에 그 햇살이 좀 따갑기 때문에 그늘에 계시면 좋은데 항상 오목공원에 오시면 땡볕에 계시더라고요. 예, 좀 가을 햇살 따갑습니다. 그늘에 계시면서 앞으로 있을 또 방송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아침에 미소님께서 당양노를 밝은 대낮에 듣게 돼서 색다릅니다. 반갑고요. 힘들고 지친 일상이었는데 명절을 통해서 시댁과 친정, 믿음의 형제들 만나 충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로부터 충전이 되는 그리고 충전을 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9월 마무리가 그렇게 충전으로 잘 마무리되는 시간들이길 바랍니다. 아침에 미소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이거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한 두 시간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10월이 함께 있는 이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감기도 유행하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드시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저는 인사드릴게요. 제가 마무리 끝에 오신 분들과 다 인사를 못 나눠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꼼꼼히 사연들 챙겨서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사연들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이 찬송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진 심슨 목사가 썼습니다. 어느 날 심슨 목사는 자신이 병약했던 육체에서 회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의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지나가고 변할지라도 주님은 불변하신다. 허물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인간도 용서하신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한결같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찬송시 어저께나 오늘이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예수님 생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도 영원히 맞아주시리란 믿음이 생기게 하는 찬송,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경보선수 최병광 선수가요, 네 번째 도전 끝에 그냥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이야, 전성기가 지났다는 말도 있었고요. 수많은 도전과 실패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독한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꾸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안 됐다고 내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늦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걷는 사람에게 언젠가 꿈은 길이 되어서 열릴 겁니다.

더불어 함께 예수원 가는 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또 누구와 함께 가냐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참 명언이에요. 네. 요코하마에서 요즘 YH님 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월요일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풍성한 두 시간 되시길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 합시다. 그래도 애청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저희 후에 5만 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려갑시다. 오늘도 카톡 알리기 해서요. 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메가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시죠? 제 사진 밑에 레인보우 앱 제 사진이 나오죠. 느끼하지만 참아주시고 빨리 그러니까 카톡 알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 노란색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면 카톡방으로 가게 돼 있고 개인이나 여러 명이 모이는 여러 명 카톡방에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신 다음에 바로 그냥 누르면 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네. 바로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까지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내용까지 캡처해가지고요. 캡처는 양쪽 귀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곳으로 와서 받는 사람 이름에 제 이름이나 사평로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샵 7997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캡처한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네, 커피 쿠폰 뭐 비싼 거 아니지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카톡 알리기 많이 들어올 때가 진짜 힘이 돼요. 예. DJ가 힘이 되면 뭐 좋지 않을까요? 더 영적으로도 막 충만하려고 애쓰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럴래나? 명절 잘 보내셨죠? 아무튼 네, 여러분의 명절 일상도 올려주시고 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올려주세요. 이번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태현 씨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 알만 바꿨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그렇지만 지혜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J.S. Love Letter 그 다음에 마커스 워십이에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윤아 씨가 수아 사랑 유나님이요 달려오셔서 양평 소식 전하면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사님 되셨대요. 완전 축하합니다 진짜 이윤아 권사님. 네.

오지게 스푼이네.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이제 박수 쳐야 돼. 에코 들어간 박수는 어떤가요? 잠깐 헤드폰을 안 껴가지고. 하나의 나눔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빛나는 월요일 출석합니다. 야 좋다. 빛나는 월요일. 오늘 진짜 빛나나 봐요. 허유미님이 명절 잘 보내셨어요. 화창한 가을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열방추 볼 때까지 오늘 중에 준비해 놓을게요. 명절엔 사역이 없거든요. 보통 추석 설날 끼어있는 주일엔. 근데 어제는 두 번이나 하고 와서 제가 아침에 출발했다가 근데 차는 진짜 하나도 안 막혔어요. 공주 갔다가 그다음에 왕자 들려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명절에 제일 잘한 일이 오디세이를 본 것 같아요. 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아 오디세이를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일산에도 있다고 하네요. 좀 이렇게 용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그리고 왜 16,000원인데 전 6,000원만 받을까요? 사람이 이제 착하게 사는 걸 다 아나 봐요. 경로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라나타 선 삼선님이 달리기를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정한 달리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딱 얘기 안 하셨으니까. 유니스님이요. 꿈은 길이 되어서 열린다. 순간 울림입니다. 예. 이 작가님이 쓰신 겁니다. 네. 단양이 작가님 추석 명절 건강하게 지내셨지요? 우리들 각자의 꿈들이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살아 숨쉬며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오셨습니다. 이은주님 570회 출석했고요. 이거 하나 더 봐야겠는데요. 잠실 세내교회 정지민 권사님 따님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싱크로다이빙에서 동메달을 딴 문나윤 선수래요. 같은 교회이신 거죠. 그러니까 야 메달리스트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네요 하시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참 좋네요. 그냥 기쁜 소식이죠. 식구들의 네, 좋은 소식. 문나윤 선수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윤상의 달리기로 준비했고요. 메리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사랑일기 예, 신청하셔서 예, 오늘은 하덕교의 사랑일기로 준비해놨습니다.

사랑하고 쓴다. 다 같이. 다 같이 한 번 더. 사랑해요. 라고 쓴다. 네네네네.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섭섭하네요. 저도 했는데 딱 한 분만 보내서 한 분만. 6166분님. 야 진짜. 카톡 관리 좀 우리 5만 명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주지 않으면 진짜 흥. 누가 해, 누가. 여러분, 힘내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요? 6166번님, 이뻐. 맞아요, 네. 카톡 알리기. 그냥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카톡방에 바로 사람 이름 찾으라고 하고 뜨면 그냥 딱 생각나는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어제 공주중앙침례교회하고 수원의 진광교회를 다녀왔는데, 와, 기억나죠? 6166번님이 카톡 알리기도 해주셨어요, 바로. 아, 진짜 이뻐, 이뻐. 어제 제가 막 급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차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요. 차 막힐지도 모르니까. 근데 주차장 나가는 문을 못 찾은 거예요. 했더니 주차장 문을 바로 문을 열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목사님 어제 찬양 집회 하셨던 공주중앙침례교회 김성지 권사님이시군요. 와,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집회 끝나고 주차장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열어드렸던. 1988년 목사님의 곡들이 실린 소책자. 아, 남대문 시장에서 1,000원 주고 산 그 니트. 예, 빨간 보라색 니트 제 아내랑 저랑 하나씩 사서 입은. 그걸로 사진 찍었죠. 맞아요. 소책자를 예수 전도단에서 받아 지치고 상한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울며, 야, 갑자기 울며 가도 딱 타는데, 마음이 뭉클하네. 와, 이 노래 진짜 언젠간 부를 기회를 또 그동안 안 불렀던 노래를 한번 쫙 부르는 공연을 한 200석에서 하면 그것도 좋겠다. 울며 가도, 아. 등등의 찬양을 달달 외워 부르던 여대생이 이제 내년에 60세가 됩니다. 여전히 목사님 열창하시던 찬양곡 중 지치고 상하는 제 삶을 지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고, 또 어제 CBS 네, 조이프의 콘서트였는데 다시 네, 선교 헌금 보내기로 하셨다고. 선교 헌금이 팍팍 쌓여 이 땅에 성령의 불꽃을 곳곳에 심어 커나가는 2세, 3, 4세들에게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 권사님 참 감사하고 고맙고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애띤 목소리. 애띤 목소리. 왜냐면 이게 27살 때 목소리니까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목사님께도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왔는데 제 대신 인사 좀 심하게, 과하게 좀 해 주세요. 베토벤님이 추석 전날에 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와서 자갈치 시장에 가서 외식하고 하룻밤 자고 추석날 다들 돌아갔습니다. 북적이는 하루가 다들 가고 나니 적막함이 흐르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게 허탈, 약간 허전 허탈? 허탈까지 아닌데 허전과 허탈 사이까지 가는. 그럴 수 있죠. 아유, 베토벤님 우리가 있잖아요. 네. 리빈님 점심 먹는 것이 늘 고민이에요. 이곳은 십수년을 백반인 듯 아닌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단골 밥집 같으신데요. 네, 원성남님 다니시는 집 같은. 네. 영화 보셨군요. 왕가 사는 남자. 아 맞아. TV에서도 했군요. 아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성실한님 새싹이신 것 같아요. 완전 반갑습니다. 드림트리님 김상인님 천밀밀님. 신영균 권사님은 삶은 그 청춘 같으셔.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도 그렇고 잘 보내셨죠? 자 들어와 들어와. 인사도 너무 안 하시고 지금 지치셨나요?

좀 인사도 해주시고 카톡 알리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 흥. 네. 최인혁입니다. 27살짜리 최인혁. 주여 인도하소서. 그리고 부흥한국 싱어즈죠.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보내드릴게요. 카톡 알리기 해주세요.

햇살님이 10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찬양할 곡이라고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손영지의 마음이 상한 자를. 주찬양 멤버였죠. 네. 저한테 그냥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이러면서 예. 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해서 감사해요 이거 할 때 예. 솔로를 해줬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온 마음 다해가 워낙 유명하죠. 이 자매의 목소리. 박혜진 님이 젊은 목소리 잘 들어볼게요. 잘 들으셨나요? 네. 4519번님 광탄에서 전남 장성까지 군 교육 받으러 간 작은 딸에게 전해주셨대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매일 PC로 듣고 있지만 간만에 핸드폰 열고 출첵. 시내가 신문나무님 연김에 카톡 알리기 부탁해요. 수파 보러 다니신데 수파 구입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푸른동사님. 와. 송미영 집사님이요. 막내 승현이가 4살 생일이래요. 아, 지난주였군요. 저번 주 토요일이. 그러면 며칠 전인데 바로. 그저께네.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건강하길. 건강하길. 정말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김미애님 어머님이 폐암 판정으로 4월에 폐암 판정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정신없이 여름 보내고 어제 엄마를 강화 모셔드렸다고 하네요. 아이고 마음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그죠? 김미애님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네, 승현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송미영 집사님 막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축하곡으로 그냥 소리엘 야곱의 축복 일부 끝곡이에요. 카톡 알리긴 끝나지 않았어요. 어서 부탁해요. 2부에서 만나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0: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축복 축복 이런 얘기 정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오늘은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우리 식구들, 주변의 친구들 다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참 의미가 넘치는 게 아니지만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만 받을만 하면 많이 많이 주셔서 받은 물질 하나님 위에 잘 쓰게 해주세요. CBS 축복해 주세요. 교인들이 너무 몰라 정말 중요한 이 CBS에 후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잘못해놓고 시선을 CBS에 돌려서 자꾸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한국교회를 위해 가장 헌신한, 정말 자기 살을 깎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좁은 길을 걷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이비들과 싸우고 받은 헌금조차 귀한 곳에 헌금하는 이 방송국 축복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자들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잡고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어가는 이 땅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두 손 얹어서 축복해 주시고, 품에 안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 축복합니다. 진짜 들어봐요. 축복하노라로 이 보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들어와 어서 좀 들어오시고 카톡 알리기 안 되는데 카톡 좀 알려주세요. 제 사진 밑으로 노란색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예? 사랑합니다. 네. 카톡 관리 많이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저는 이미 했어요. 제 했으니까 여러분. 전 무조건 약속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시면 진짜 얼마나 제가 속 좁은 거 아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속 좁다고 태평양이었어요. 아닌가 이건? 네. 아, 종지 그릇 아세요? 종지 그릇. 우리 명가님 오셨어요. 깍꿍 하시면서 손주랑 깍꿍놀이 하고 있어요. 딸애는 내과 가고 손자는 소아과 가고 불려왔어요. 병원에 환자가 줄 섰어요. 연휴라서 더한것 같다고.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뭐 그냥 잘 지냈어요. 쉬어도 뭐 어제 집회 딱 다녀오니까 예, 축 처져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절인 배추 같이 바로 김치 담그면 맛있을 것 같이 누웠어요. 요즘 노인들도 영화도 할인이 있어요 하셨는데 그런가 봐요. 난 노인도 아닌데 왜 할인을 해줬지? 내 삶의 배경음악 사평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네. 혜영님 단장님 벌써 경로 우대 받으세요? 그런가? 서혜정님 짧은 명절 보내고 출근한 오늘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도 찬양 들으며 걸어야죠. 명절 동안 들은 체중 관리 해야 돼요. 서혜정님 늘 운동 아주 보기 좋습니다. 듣기 계속했네요. 푸른 동사님 운전 중이라

그래서 출첵구 인사드립니다. 아, 아까 소파 보러 다니는, 어떻게 잘 구하셨나요? 예. 잘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도다리님은 영도다리 밀고 들어오셨다고 하셔서. 네. 어서 달려와, 예, 카톡 알리기도 해주시고, 출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행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점심 먹고 단장님이 멘트 없으시면 출첵을 못한다니까요 하면서. 궁금한 게 유엔군님은 왜 아이디를 정말 유엔군으로 하셨을까요? 고마움? 예, 네, 맞아요. 유엔군들 진짜 참 고마웠죠. 그들이 없었다면. 고마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 장미님도 나도 깍꿍 하면서 오셨어요. 짬뽕 드셔야죠. 영도다리님 갑자기 짬뽕. 저 짬뽕을 좋아하다가 요즘은 그 칼로리가 진짜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김영우 스위스할로우의 시편 21편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태영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 카톡 알리기 출첵 플리즈 들어와. 믿음으로 들어와.

김태영 믿음으로 일어나. 네, 최토담님이 영도다님께 쓰신 글이긴 하지만 파견 현장 제 방이 있어 온종일 찬양을 들을 수 있다고. 와, 어디 파견 가셨나 봐요. 네, 이쁜 연부님 7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옆집에 간 23개월 손주 4시에 하원시킵니다. 힘들지만 손주를 4시에 만날 생각에 설레네요. 어찌 그리 귀엽고 예쁠까.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거진. 네, 입신 들어가죠. 입신 들어가요. 네. 아, 유행군님이 아 이렇게 유행군 이유를 쓰셨어요. 2000년에 상록수부대 동티모르 파병 다녀오셨대요. 그곳에서 말로만 듣던 전쟁 직후의 상황을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의 삶을 느끼게 해주셨고, 제가 이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어주신 소중한 시간이어서 유엔구로 정하셨다고. 네. 성함은 제가 알죠. 조선, 제 이름은 조선일입니다. 조선일보랑은 무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또 삶에 그런 이유가 있으셨네요. 4519번님 남편에게 보냈대요. 카톡 알리기. 오랜 기간 방학 중인 남편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꼭꼭꼭 진짜 꼭꼭 돌아오시기를. 스마일님 반갑고요. 마지막 주 한 걸음씩만 걷자 이러시면서. 스마일님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신청하셔서 예,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오늘은 눈이 오면을 불렀던 최진권 목사님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하기 정말 싫다고 찬양 들으면 힘내본다고 멋진 아들 맘님 로뎀님도 쉬는 여유로움과 찬양으로 은혜 감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카톡 관리 계속하는 거 아시죠? 예, 계속 달려와 주시고 제가 녹음할 때 보니까 토론토에 영락교회 분이 들어오셨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영락교회 목사님 참 갑자기 예, 오래전에 먼저 목사님 떠나시고 아이고 내년 3월에 캐나다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에드먼튼 뭐 밴쿠버 가려고 했는데 토론토를 갈까요? 가봐야 영락교회 한번 가볼까? 개천이 형은 잘 계시죠?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예, 정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여기는 CBS 주이포유입니다.

이거 같대? 라일락 꽃 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눈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의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참 좋은 노래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노래가 좋은 이유는 이 세상엔 뭐 남녀의 사랑, 친구, 우정의 사랑, 가까웠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의 사랑과 우정이 있지만 또 헤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 헤어짐 끝에 아, 내가 사랑했던 얘기, 우정이 어렸던 얘기들이 떠올려보면 향기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간다면 이별이 온다 할지라도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사랑한 얘기조차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만남과 이별이든지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의 한 구퉁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메이크한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부르세요.

광야를 지나며 희주일이었습니다. 해피걸님, 대전 만인산 휴양님, 너무 좋죠. 우리 그때 사평을 식구들 한번 그쪽에 몇 명 갔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찬양 잘 들으셨나요? 네. 박예슬님 오늘 열일하시고 예, 개운하시나요? 목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에 저의 목장에서 오후 예배 때 결국에 주님이셨는데를 특송했었는데 가사가 은혜롭다며 앵콜을 받아 섰어요 하시면서 아마 듣고 백낙경님이 올리셨습니다. 아침부터 힘들게 하더니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서 내려놓기를 하며 찬양으로 기도하며 정리를 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다가 나이 50세면 하지 말아야 될 7가지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동양 철학에도 동양 철학이라고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좋은 글들이 성경과도 맞아떨어진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래된 사이라고 그 불편하거나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말라고. 요즘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오래전에 만나고 뭐 오랫동안 보고 살았어도 만나면 지치고 에너지를 빼앗기면 그거는 멈추는 관계여야 됩니다. 삶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덜어내는 법을 어떻게 덜어내야 되고 어떻게 만남이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삶의 나이 들면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세요.

모든 일 왜 뛰어난 이름 데이빗 고 구연모 그 전에 네 사랑이야기 하늘 위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 45192680-6125-8393-6166-5979번님 너무 감사하고 네, 이분들에겐 메가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5979번님 사연도 있어요. 딸이 저를 버티게 해줘서 오늘을 걸을 수 있네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딸에게 보냈어요. 카톡 알리기 하시면서 꼭 만나시길 그 따님도 엄마의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꼭 만날 겁니다. 업무차 은행 나오셨네요. 쓰담쓰담님 줄리소우님도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지금 배꼽시계라 그러죠. 갑자기 허기가 확 지네요. 오늘 끝곡 신청곡 중에 주나목 지미선이 부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 끝곡이고 전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힘내세요. 좋은 날 되세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소개,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 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8단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된 월요일이죠. 저는 연휴 동안 고향길을 오가다 들판 풍경이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벌써 벼가 노랗게 익어서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추수의 계절이 왔구나 싶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땡볕과 비를 버텨낸 논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열매를 맺는 때가 오지요. 추석이 지나고 추수가 오는 가을을 보내며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박진희의 찬양으로 듣고요. 신디베리의 곡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해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려요.

0: 방금 들으신 곡은 연평안의 곡 열매,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박진희의 찬양으로 신디베리의 곡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해, 안양시립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죠?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지금 이 순간님, 사랑하는 자연님, 블루딱따구리님, 어여쁜 자연님, 신형규님, 아루하님, 심근님도 오셨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 인사드립니다. 태연님은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전 가족들과 수락산 휴양림 가서 잘 쉬다 왔어요 하셨는데 잘 쉬고 오셨군요. 저도 뭐 강원도에 인제로 춘천으로 네 거의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수요일에 딱 퇴근하자마자 바로 강원도로 쐈거든요. 근데 와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다들 그때부터 벌써 수요일에 퇴근길 바로 시골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겨우겨우 갔습니다. 저도 잘 쉬고 가족들 얼굴도 잘 봤고요. 보혜사님이 복된 명절 보내고 왔어요. 이 모든 게 은혜였다고 남겨주셨네요. 최여사님도 짧은 연휴 보내고 건강하게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추억님은 오늘 하루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영화 신의 악단 보여줘서 잘 봤다고. 아... 이제 보셨군요. 신의 악단. 저도 그 영화 끝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신의 악단 봤다면서 그 OST

메시지를 네, 광야를 지나며 뭐 은혜 많이들 남겨주셨었죠. 아타카님은 저도 어머님이 사주시는 맛있는 밥 잘 먹고요.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버스 타고 목적지로 향하며 듣고 있는데 고층 건물 사이로 가을의 인사를 풍요로운 마음으로 듬뿍 받으며 듣고 있어요. 목적지에는 가을의 선물이 주님을 찬송하면서와 함께 먼저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을 감성, 가을가을한 사연 남겨주셨네요. 하종님은 연휴 기간에 제대로 쉰 건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몸이 아파 통증을 잊기 위해 찬양으로 통증약 처방하고 됐습니다. 잘 못 쉬신 것 같은데요. 이 몸이 다 아프시면 이거 추석 때 더 무리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찬양으로 통증약을 처방할 게 아니라 진짜 병원에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이 돼요, 하종님. 4191님은 올 추석 두 시아주버님 가족들과 인제에서 지냈어요. 속초 중앙시장도 다녀오고 바다도 보고 왔네요. 인제에서 계셨으면 저를 오고 가다 마주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가을꽃 축제 하던데 그것도 보고 오셨나요? 아, 마라나타님은 기쁜 소식. 저 내년 봄에 드디어 할아버지가 돼요. 조카가 임신 9주차. 아직은 성별을 몰라요. 할아버지 된 기분으로 유모차 선물하려고 합니다. 유모차가 비싸죠. 그래도 해주고 싶어요. 와, 마라나타님, 할아버지가 되시다니 기분이 막 새롭고 신기할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리고요. 이런 선물은 좀 돈이 들어가도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숙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키리님도 오셨네요. 삼일절님도 출첵 남겨주셨고요. 이은주님, 준호님, 푸른동사님, 아스농부님, 민민하하님, 이터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떤 추억들 많이 쌓으셨는지, 먹었던 음식들도 좋고요. 많이들 남겨주세요. 추석 후기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미국 내슈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편곡자, 음반 제작자 크레이그 던컨의 추수감사 찬양 연주 앨범 중에서 Come Ye Thankful People Come, 감사하는 성도여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독일의 추수감사 찬송 Beer Fliegen und Beer Streuen,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들으실 텐데요. 가사는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가 썼고요. 오늘날 널리 부르는 선율은 요한 슐츠의 곡으로 전해집니다. 게르하르트 슈니터가 이끄는 다스 졸리스텐 앙상블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가사 소개해드리죠. 우리는 밭을 갈고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고 무르익은 일은 하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바람결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위에 생장과 결실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거둔 열매가 우리의 손을 거쳐왔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찬송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온맘 다해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크레이그 던컨의 연주 앨범 중에 감사하는 성도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비어플리겐 운트 비어슈트로이엔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다스 졸리스텐 앙상블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온맘 다해였습니다. 태연님이 온맘 다해 여러 버전으로 들려주셨는데 오늘 곡도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역동적인 과정을 노래하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시편 6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페퍼 쇼플린의 곡 온 세상아 주를 찬양하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주가 일하시네 브라이언 킴의 찬양이었죠. 그리고 찬송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감셋 3cm님 유리정은님 고윤희님 당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중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슬픔과 기쁨이 머물러 있는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 남편 이장 파묘가 진행됐고 또 저번 주 토요일 막내 승현이가 4살 생일이라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쉬지도 못하고 큰일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장 하신다는 이야기 사연으로 몇 번 보내주셨었는데 이번에 하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승현이의 생일도 늦었지만 축하 드립니다. 보혜사님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가 대거 개봉해서요. 두 편이나 봤어요. 극장이 북적였다고. 어떤 영화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뭐 요즘에 뭐 인턴도 나왔고 또 암살자들도 꽤 인기가 많은 것 같고 타짜도 나왔죠. 보혜사님은 두 편을 뭘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거기서 인턴밖에 못 봤네요. 푸른 동사님이 저는 설 명절 때 애들에게 못해준 잡채를 만들어줬더니 아주 맛있게 잘 먹으면서 엄마표 잡채 짱이라고 엄지척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목포 유달산 쪽 케이블카도 타보고 바닷가 쪽에 버스킹 공연 기타 연주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푸른 동사님 너무 즐겁게 보내셨는데요. 추석 때 진짜 뭐 관광하시면서 바닷가에서 공연도 보시며 즐겁게 보내신 것 같네요. 신혜숙님은 이번 명절 백년 손님이 와서 안 하던 수정과 전도 어마무시 만들고요. 소갈비찜에 LA갈비도 하고 안 하던 음식도 많이 해서 힘들었지만 미식가 사위가 만나게 먹어줘서 힘들어도 기뻤다고. 아, 또 이렇게 사위를 맞이하는 첫 명절 더욱더 북적북적 됐을 것 같습니다. 6817번님이요. 추석 연휴에 너무 잘 먹었나 봐요. 이가 아파서 치과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셨나? 아니면 정말 음식을 많이 드셔서 치과에 가신 건지 어쨌든 아프실 때 가는 게 제일 돈을 적게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잘 가셨습니다. 치료도 잘 하세요. 송미영 집사님이 장한희 사모님과 최인영 목사님이 같이 부르시던 행복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어요. 트루 조이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추억님이 보내주신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벼이삭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일 잘 익은 벼가 제일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것들은 꼿꼿이 서 있는데 충분히 채워진 것들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채워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 우리 삶에도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처럼 풍성하게 채워지면서도 낮아지는 그런 열매들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정의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신앙의 거목들을 한자리에 모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올포원에서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베드로와 바울을 두 분을 한꺼번에 초대했잖아요.
1: 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세요?
0: 네, 나오시죠.
1: 네, 또 대단한 설교가들이신데 네. 왜냐면 삼총사 계시고 두 분까지 오시면 오총사인 거예요, 올포원?
2: 그리고 그 유대인 전도와 이방인 전도의 양대 산맥이시잖아요.
1: 양대 산맥.
2: 네, 그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기대됩니다. 네.
3: 한 분은 저처럼 탈모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하고 네. 한 분은 또 저처럼 이렇게 혈기 왕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대조적 많은 이 면도 많은 두 분이 어떻게 저희처럼 이렇게 동역을 했을지 참 신기합니다.
0: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고 바울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잖아요. 네. 두 관계가 조금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눈치 게임도 하면서 아웅다웅 알력상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목사님 어땠을까요?
4: 벌써 다 말씀하셨네요.
3: 빠르시다.
1: 끝났네.
0: 끝났네. 강 목사님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 본래 인간관계 애매한 거거든요. 부부도 네.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두 개체가 만나서 뭐 30년, 50년 사는 건데 이 베드로하고 바울, 바울과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개성이 있고 출신이 다르고 각각 다른데 성경 보면은 절묘하게 이 다름을 메꿔 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거성이 될 수가 있었고 초대교회 기둥이 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분들이 끝까지 싸웠으면은 베드로는 바울 비난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또 바울이 베드로를 너는 무시쟁이야. 어부 출신 무슨 말이 많아. 이랬다면 아무 교회도 없었을 거고 초대교회가 성립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절묘한 그 메꿈을 두 분이 해나갔습니다.
6: 예, 두 사람 사이도 애매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을 보는 군중들이나 배우의 그 교인들이 부추긴 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네요. 네.
6: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오늘과 또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달랐지만 동역한 아름다운 관계를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베드로와 바울의 면면을 설교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박종순 목사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1: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비유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이 지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달라요. 같은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교리가 다르고 만든 사람이 다르고 다른데 이 종교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같을 뿐이지 이름이 다르죠. 성격 다르죠. 얼굴 다르죠. 그들의 취미가 다르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름입니다.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집어넣고 함께 어우러져 나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름을 인정하면 편해요. 그 부부도 다르잖아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 두 다름이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삶을 엮어 나간다고 하는 게 신비거든요.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름값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름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시몬, 사울. 직업이 달라요. 베드로는 어부, 바울은 율법 선생. 성격도 달라요. 다혈질, 담즙질. 소명도 달라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 받았고 바울은 길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사역도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고 바울은 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문헌을 쭉 살펴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한 2만 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합산을 하니까 말이 그렇지.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꼬닥 탔다는 게 무슨 뭐 말 같은 거 또 배를 조금 타기도 하고 그런 원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두 사도의 다름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오직 예수예요. 달라도 두 사람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약한 거예요. 하나는 강하고 둘은 약하고 셋은 헤어진대요.
2: 반대가 돼야 돼요.
1: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셋, 넷이 되도록 강해야 되잖아요. 합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3: 아멘.
1: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탄력이 생기고, 그래야 힘의 집합이 일어나고, 저 대적 원수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2: 아멘.
1: 하나님 감.

0: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역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예지를 허락하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지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처음 회심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행은 회심하고 처음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 행이 아니고 회심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대장은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그곳에 유력한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공적인 회의도 하고 사적인 모임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결정되는가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할례 같은 거 유대인들은 다 받는 이런 할례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지 마라. 그거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다.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보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또 사적인 모임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그 유력한 자들이 조금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여론 주도층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한 갈등과 고민 끝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으로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도 베드로가 10장에 가보시면 그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여러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의 부름받음, 그의 소명, 그의 직분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고 또 한편에 보면 베드로의 인격의 크기, 넓이가

0: 맹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유력하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그 사역,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죄성이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잘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영향력, 인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존재와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을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규 목사가 맡았어요. 2주 동안. 그 저는 뭐 부흥회 인도 잘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우 목사 설교를 잘하는지 예배는 잘 들었는지 영상을 숙소에서 봤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중간쯤 가더니 성도들 보고 자기를 한번 따라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따라하라고 저런가 싶었더만 제 이름이 김관성이잖아요. 자기는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달라.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미국 숙소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딱 하나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속설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일찍 사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속설에
0: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막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의 포지션과 일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력한 자들 중에서 여론을 주도하여 사도 바울의 이 소명과 그의 사도직과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인정해 주는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잖아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막 도망가자 몇 차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또 동시에 직접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너 절대로 못 이겨. 그리고 이 왕이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다음에 너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다. 이런 고백을 요나단이 해요. 이것은요 굉장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터져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올포온 시청자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소명과 사명의 그 길을 넉넉하게 열어주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가진 옹졸함, 우리의 자존심, 나의 인기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열어줬듯이 여러분들도 서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이 귀한 역할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담는 마음을 주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들이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3: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그룹을 보면 한 세 종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바로 이제 본토백의 유대인들. 그들은 아람어를 썼든지 또는 히브리어를 썼든지 대개는 이제 아람어를 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토에서부터 사전

있어서 외국으로 떠나서 외국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보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은 모국어인 아람어 히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계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본토백이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과부들에 대한 분류를 그렇게 해놓고 있죠. 거기다가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이방인 그룹이었던 겁니다. 이 세 그룹 중에 베드로는 바로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거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잘하는 바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직접 받은,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성,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의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거장이고 야고보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본래 사울이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혹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나 한 10대쯤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돈이 조금 있었으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학자이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열정적으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던 거죠. 유학파인 셈입니다. 이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거장이었던 이 베드로에 비해서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던 거죠. 약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제 심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마주치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신앙을 가진 흔적은 전혀 없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고문했던,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자,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이 증명되기보다는 주관적인 사건이었고 거기에 있었던 몇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걸 걸고 넘어져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회의에서 사도권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아주 과격한 공식적인 공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것,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이거든요. 그 편지에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끝나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그 문제의 한쪽 편에 많이 힘들었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잡음들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

0: 차이점이 참 극명하죠. 사실 두 사람이 다 만만하지 않을 만큼 성격이 급했고 또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성격이 급했건 모르고 우리 잘 아는 사실이고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보다 더 했으면 되지 모자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그렇게 부드럽고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사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의 편지들 속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이런 자상한 편지를 보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너희 염려가 많지 나도 알아. 근데 다 맡겨.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잖아. 아, 이 부드럽게 쓰시는 베드로, 과거에 젊었을 시절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 디모데, 새까만 후배 목사, 젊은 목사, 그리고 자신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젊었을 시절에 남의 잘못과 허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칼날처럼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내가 죄인의 괴수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많이 성숙해가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내게 유익한 자가 돼. 마가에게 젊은 시절에 했던 그 아픈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면서 유익한 청년, 유익한 일꾼으로 자란 마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꼭 나 죽기 전에 그 친구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써가는 것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곱고 또 부드럽고 멋진 모습으로 성숙해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지금은 실수 많이 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곱게 부드럽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늙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다워야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야 했습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힘내십시다. 아멘. 달라서 고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경륜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다르게 지어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역들을 훌륭히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많이 달랐던 바울과 또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을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급진적으로 회심한 바울의 사도직은 역시나 많은 의심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그런 바울을 감싸주면서 참 놀라운 동역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 역사를 이뤄가셨을까 오늘 짚어볼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3: 가장 대조적인 게 뭔지 아세요?
2: 네.
3: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죠. 보았던 제자이고 바울은 직접 보지 않고 간접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그 두 사람의 믿음 중에 누가 더 클까? 보고 믿은 베드로와 보지 않고 믿은 바울과

0: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안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왜,
1: 근데 왜 바울처럼
0: 왜 이럴까? 우리 바울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누가 더 복된 걸까요? 박정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 지금 이 세 분이 계속 강조한 게 비교하지 말자.
0: 아, 정말. 제가 바로 제가 이게.
2: 그때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0: 아, 죄송합니다.
2: 그걸 또 비교하자고 그러면.
0: 궁금해요.
2: 말씀 우리 드렸던 대로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다, 보았다, 경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복된 거예요. 베드로보다.
0: 그러네요.
2: 우리 안 보고 믿잖아요. 또 바울까지는 그래도 다메섹도상 경험을 체험을 했잖아요.
0: 그렇죠.
2: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닷가였죠. 근데 바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상황도 다르고 그 부르심의 용어도 다르고 그러나 그 두 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 예색을 사로잡히면 우열도 없고 앞뒤도 없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 선두주자가 선두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차를 타고 동성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베드로, 바울 누가 더 복이 있냐. 둘 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모양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 고백하고 뭐 장차 가서 뵐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행복한 거죠. 보지 않고도 믿고 있으니까.
1: 각자의 경주를 그냥 성실히 해내면 되겠네요. 네.
3: 근데 이 바울은 나중된 사도란 점에서 직속 제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잘난 바울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도 어쩜 그렇게 바울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하고 또 인정을 하면서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동의가 되시는지요?
4: 동의가 됐죠.
3: 됩니까? 네.
4: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못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프고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도 사도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혹시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을 계속 보낼 때 이거 견디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간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밥 못 먹고 궁핍 가운데 내몰리고 잠 못 자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두들겨 맞고 그 모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고난들을 다 넉넉하게 견뎠던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온갖 종류의

0: 주장하는 사람인데 내 양심에서 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그것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 진영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죄성이고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봐요. 베드로 입장에서 유대파 사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의 사도직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와 소명을 인정해 줬던 것은 다 이해되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좀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꽤 있었던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쳐 복종시키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1: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두 사람의 관계거든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 식탁에서 부딪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서정호 목사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부딪히고 어떤 계기로 풀리면서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졌을지 두 사람의 만남과 동역 그리고 마지막이 궁금합니다.
2: 사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이나 또 베드로전후서 이것들을 살펴봐도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는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충 짐작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자료로만 한다면 한두 번 정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 이상도 굉장히 많이 만났을 것이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그 정도가 아닐까.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데리고 가서 이방인 선교 문제에 대해서 사도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갔던 시절, 그건 분명히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가 3년 후에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뭐 그때도 한번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세 번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식사하는 중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건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겠죠. 근데 오니까 그만 화들짝 놀라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도망가는 의식하는 행위를 보였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고 대놓고 그래서 책망을 했다 하는 얘기였으니까 아마 한 세 번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통이 큰, 실수는 작은 실수는 하지만 아주 통이 큰 지도자로 자기를 갈구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일꾼이었고 바울은 율법적인 날카로운 직관과 비판력,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대들고 그러면서 추호의 용서도 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의 신조, 교리의 대부분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머리가 두 개잖아요. 쫙 하면 좌뇌 우뇌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좌뇌처럼 그렇게 해서 잘 학문적인 신학적인 바탕을 세워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는 통 크게 다 품어가지고

0: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초대교회의 부흥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가능케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두 사람이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경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1: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양쪽 날개처럼 균형을 잡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복음의 핵심 증인인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니까 시줄 날줄처럼 엮여져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숙해지는 두 신앙인의 모습까지 만나봤는데 완벽해 보이는 이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또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쯤에서 우리의 좀 인간적인 돌발 질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2: 네, 목사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돌발 질문의 생명은 뭐다?
1: 스피드.
2: 그래서 질문을 딱 드리면 우선 답변부터 딱 하시고 부연 설명은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는 성격으로 보나 스타일로 보나 사도 바울에 가깝다, 베드로에 가깝다. 하나, 둘, 셋.
3: 베드로.
0: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4: 지적지를 맞춰줘.
2: 야, 그러세요?
1: 아니, 박 목사님 베드로 쪽이신 거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
3: 많이 변했어요.
1: 그러셨구나.
3: 두 사람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베드로 쪽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살려고 그러다가 베드로로 바꿨어요.
1: 김 목사님은?
5: 저는 베드로입니다. 삶에 질서가 없습니다.
1: 하지만 나중에서 통이 큰 지도자가 됐다니까.
5: 좀 뭐 그런 이야기를 네. 좀 듣죠.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난 방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바울이지만 조금 더 베드로가 되고 싶네요.
6: 네. 그럼 이번엔 접니다. 자, 젊은 시절에 나도 바울처럼 같이 동역하기 어려웠던 상대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0: 있었다.
5: 지금도 있어요.
3: 나도 있어.
0: 아니, 나는 어떻게 했어?
6: 다 있을 수밖에 없어.
1: 이게 없을 리가 없죠. 그죠? 네.
5: 참, 이런 문제들이 말은 좋은데. 네. 현실에서는 참 어려워요. 같이 동역하기 어려운 동료 사역자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 알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참 어려워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조르바가 그런 말을 해요. 왜 무화과 나무에서 버찌가 나기를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그런 행동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그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저래서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런 걸 하는구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버려야지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재밌네. 독특하네.
0: 독특하네. 그러네.
5: 그렇게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네.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려고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0: 은퇴했으니까 동역자가 없는데 네. 옛날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옆에 있는 마누라인 것 같아요.
2: 의외이신데, 네,
0: 아니, 왜냐면, 잠깐, 네. 위험한 발언 아니세요, 지금 이거? 안 볼 거예요? 아니, 사람 같이 살아가는 동지가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그에게 기대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몰라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해 못 하거든. 내가 이해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대감. 그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 관계는 뭐 다 똑같죠. 뭐. 네. 그렇겠어요.
3: 한 3,000명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 얘기가 목회할 때

0: 있었대요. 한 3천 명 딸이 큰 소리 효원했는데 요즘에 한 사람 목표를 한대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인이 한 명인데 아 목표가 힘들다고.
1: 아, 난 모르겠어.
2: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오늘 붙잡고 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과 신앙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것만 좀 이해해도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부드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5총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3: 네, 그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게 보니까 회심의 은혜 같아요. 인생의 큰 회심의 은혜, 그리고 매일의 회심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들?
4: 저는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보다도 저는 계속 저 역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고 주님을 만난 사건이니까 이걸 저 안에 늘 살아있게 하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은 그거예요. 저는 늘 저 자신에게 물어요. 첫 번째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가 저에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이 회심, 복음을 분명히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하고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내가 내 인생에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꿈과 소망보다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저한테 늘 물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죠. 그걸 기억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이 회심의 은혜가 저 가운데 늘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5: 사실 베드로는 언제 회심했을까? 물론 성경 충만을 받은 이후에 많이 변화됐지만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세 번 부인했을 그 새벽에 어쩌면 그는 자기 삶을 180도로 변하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울은 언제였을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한 머물면서 아마 생각을 많이 바뀌었겠죠. 한 번의 회심,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사건이, 그게 예전에 언젠가 그게 정말 확실한 거였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다 그래놓고 삶 분명히 엉망일 때가 참 많거든요. 착각할 때가, 그게 나 혼자의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 분명히 그분 만났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성찰,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성찰하는데, 이 자기 성찰을 마치 저기 뭐 불교나 무슨 도교나 거기서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기독교 영성에서의 자기 성찰은 그건 아니거든요. 나와 지금 곁에 같이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하루를, 나의 생각, 심리를, 나의 영혼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오늘 정말 저 주님 마음 기쁘게 들이신 게 맞아요?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게 해드렸던 건 뭘까요? 저녁에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현 주소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같이 찾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있는 한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

0: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전혀 기도하고 자기 혼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
1: 아, 그러네요.
0: 지 혼자 떠들고 말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것.
2: 혼잣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네, 네. 말씀이시네요. 네.
3: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재 삶은 회심 단계가 아닙니다. 회심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회심 이후의 삶은 은혜의 감격이에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말을 바꾸 말하면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고 두드리게 맞는 것도 은혜고 헐벗는 것도 은혜고 파산하는 것도 은혜고 마지막에 죽는 것도 은혜예요. 이런 포괄적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취직이 됐다 이런 것만을 은혜로 본다면은 감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감격스러운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2: 항상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좀 주님의 사람으로 큰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1: 예수님께 직진하면 복되다 복대!
2: 복 많은 제자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배려나 섬김의 모습들, 혹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어떤 언행들, 이런 걸 두고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내지 않는 사랑의 언어들. 어떠신가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사랑의 언어를 전해야 할 대상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우, 이번 연휴 장거리 운전하느라 막히는데 애썼어. 응? 끼니마다 대가족 음식 차리고 또 치우고 고생 많았는데 오늘 저녁은 우리 밖에서 먹자, 외식? 다음 명절에는 힘들지 않게 내가 조금 더 많이 챙길게 등등등,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편안함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늘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들으면서 2026년 9월 28일 이제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휴는 사실 목금토일 나흘이었잖아요. 그다지 이게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연휴를 마치고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은 아, 이 적응이 잘 안 돼요. 약간 좀 긴장되고 전날에도 예, 좀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좀 뒤척이다가 오늘 아침 알람보다 더 눈이 번쩍 예, 알람 소리보다 한 15분인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약간 이제 긴장이 된 거죠. 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샬씨 가족분들. 예. 또 약간 늦잠 자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무튼 첫 곡 살아라 살아내라처럼 우리가 또 일상을 잘 다시 열어야겠습니다. 근데 혼자면 힘들 텐데 또 같이 하니까 예. 같이 가니까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잘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프닝에서도 나눴지만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예. 이번 명절에도 또 많이 느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을 삼키지 말고 그냥 상대방에게 잘 또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런 따뜻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하님도 샬롬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예, 천회 출석 자축하면서 아주 신나게 시작합니다 라고 와주셨고 김은하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이터널님 출첵합니다. 토란국 끓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오늘까지 쉬네요. 크크크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아 그래 그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러니까 교장쌤의 재량으로 이렇게 쉬는 초등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오늘 쉬던데. 예. 근데 사실은 교장쌤도 쉬고 싶으신 거지. 예.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예. 다 똑같이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연휴 끝 일상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그 토랑국은 명절 때 드셨던 예. 그 토랑국일까요? 이제 또 남은 음식 명절 때 먹고 남은 음식들 예, 또 잘 우리가 냉동실에 보관돼 있던 거 꺼내가지고 잡탕찌개도 끓이고 예, 또 잘 먹어야죠. 아 반갑네 오늘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보니까 반갑고 예, 힘이 납니다. 주바님 좋은 아침 훈디 힘내셔요 하트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주바님도 화이팅! 예.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거죠. 아, 우리 보배님께서도 와주셨고 보배님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왜? 예. 그 자리를 지키고 잘 살아라. 삶의 현장으로 출발. 예, 남기셨고 현우 이모님은 태안여행으로 부침개에서 해방됐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근데 1박 2일 여행 다녀와서 전 붙였어요. 아 뭐야. 전에서 해방된 게 아니었잖아요. 금요일은 맛조개 캐고 토요일은 맛조개 놓고 전 붙였습니다. 아침이 좀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인 만큼 힘내보겠습니다요. 라고 야, 이 전을 진짜 보암직하게 또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래요. 아 명절 때 뭐가 제일 생각나는 맛있었던 음식이셨나요? 아, 이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샬씨 가족 예 사는 얘기들 명절 후기 남겨주셔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소소한 일상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예 나 살아있어요. 예, 생존신고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도 이어드릴게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었고요.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 그리고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눔의 미향님 차도 꽉 막히고 앞차는 또 급정거하고 아, 또 졸리기까지 하네 유유라고 아 이거 삼중고네 다들 지금 약간 그 어떤 그 신체 바이오리듬 이런 게 나흘 동안 이제 연휴 모드로 이제 약간 변경됐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약간 우리 몸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 아무튼 사고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추억님 이번 추석 36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 안 했습니다. 식구들과 삼척으로 2박 3일 여행 다녀와서 바다 보고 좋으셨겠다. 재밌게 놀고 즐기고 왔어요. 예, 가족과 여행 너무 좋습니다. 추천 남기셨고 해피걸님 구순 넘은 부모님 보살펴드리고 어제는 대전 만인산 휴양림에 가서 남편은 이제 오늘 출근하고 딸하고 둘이 지금 숲에서 멍 때리고 와 월요일 지금 이 순간에 숲에 계시다고요? 막 피톤치드 뿜어져 나오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아 거의 뭐 거의 천국입니다 진짜. 예. 남편 퇴근할 때까지 쭉 힐링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휴양님 조용하죠. 새소리 들리고 예. 너무 좋겠다. 약간 그 추석 때 비도 오고 어제는 좀 덥긴 했는데 수풍은 또 금방 춥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할 것 같기도 하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옥상 딸기님 샬롬 샬씨 추석 특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보람이 느껴지네. 시각장애인 중창단의 노래가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마 금요일이었죠?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곡 소리보기의 예수의 시선이란 곡 아, 또 좋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레이나 차님도 추석 특집 즐겁게 들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찬양 CCM 저희 완전 플레이리스트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 약간 선곡의 결 취향이 좀 비슷했나 봐요. 덕분에 더욱 신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목요일은 드라이브 CCM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이렇게 10곡 엄선해서 함께 나눴는데 좋아해 주셔서 네, 좋네요. 하니바람님 이번 추석에는 틈틈이 그 샬롬 CCM에서 보내준 영의 양식으로 아 2플러스 이용권 잘 쓰셨구나. 남모르는 풍요를 혼자 누렸습니다. 작가님 훈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북으로 많이 볼 수 있죠. 예, 이북으로 신앙서적들 또 큐티할 수 있는 또 월간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아, 영예 양식 당첨되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영환이 님도 와주셨고 전 24일 하루만 딱 쉬었고 남은 날들은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많이 쓰셨네요. 6817번님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 잘 보냈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음식 갈비찜 그리고 꼬치전 맛있게 먹네요. 예, 고마워요 훈디라고 남기셨고 아 갈비 저는 갈비도 맛있었는데 약간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저는 그 식혜가 아 올해 추석에 이 식혜가 최고였습니다. 아, 적당한 그 달콤함과 약간 쌉싸람 느끼함을 진짜 싹 잡아줬네. 팔랑머리애님 저는 내일 화요일부터 아들이 중간고사라서 요거 핑계 겸 시댁 친정 모두 그냥 점심만 먹고 슝 집으로 왔습니다. 저에게는 몸과 또 영혼의 쉼이 있는 연휴를 보냈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랬습니다. 아들 찬스를 제대로 쓰셨네. 아 투엘맘님 시부모님 메시고 푸꾸옥 다녀왔어요. 여기가 우기여서 많이 막 신나게 놀지는 못했지만 잘 쉬었고요. 아 그럼 됐지. 잘 쉬었으면. 태어나서 명절에 여행 오긴 처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남이 해준 모든 음식이라고. 아, 이건 뭐 말해 뭐 합니까? 에, 남이 해준. 잘하셨습니다. 사랑하오님, 약간 쌀쌀해진 바람을 느끼며 출근길입니다. 샬롬 남기셨고, 환희맘님도 와주셨고, 기도는 나의 희망님. 부모님 뵈러 고향엔 못 갔지만 샬씨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제비꽃님, 제법 서늘한 아침이네요. 반팔 입고 운동 나왔는데 약간 시립니다 지금 몸이, 라고 남기셨고요. 예, 이제 해가 좀 뜨면 좀 따뜻해지겠죠. TR 월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파레시아 피처링 김은석, 이 곡도 지난 목요일이었죠. 드라이브 CCM에서 아마 함께 나눈 것 같은데, Jesus in my life까지 이어드립니다.

크룩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었고요. 팀룰월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그리고 파레시아 Jesus in my life 티아르월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영은님도 와주셨고요. 한미영님도 연휴 잘 보냈죠 훈디? 연휴 내내 오가는 길에 훈디 방송을 잘 들었다용. 감사합니다. 지금도 출근 준비하며 배경음악으로 남기셨고 하다샤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들? 경주는 흐림입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지금 방송국 주변 풍경은 전형적인 뭐 화창한 가을 날입니다. 예. 딸기바구니님 연휴 마지막 날 온 가족 다 데리고 간장 게장 무한 리필로 마무리했죠. 아 이거 좀 약간 헤비한데 간장 게장만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밥도둑이니까 밥을 탁 또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께서 추석에 고향에 오가는 길 방송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막내딸이 출국 예정이에요. 이번 주는 더욱더 방송에 또 찬양에 기대게 될 듯이라고 남기셨고 조이님은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음식 만드느라 약간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맛있게 먹으니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명절 셋째 날엔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행주산성 갔어요. 가서 티타임을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도 며느리 역할 잘 해낸 나 자신 토닥토닥 잘했어. 네. 큰아이가 군대에 가서 없으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한 사람 빠진 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명절 끝. 그리고 셋째 중간고사가 시작입니다. 유유. 아, 너무 잔인한데 이거. 연휴 동안 이거 마음 편하게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딱 있으면. 그 명절 연휴 전에 그 중간고사 끝난 학교도 있었는데 우리 사연으로 만나봤잖아요. 네. 그게 낫지. 아,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네. 조이님도 와주셨고. 우리 방그리님 오늘 딸이 새로 출근을 시작해요. 단기 청년 인턴 9시부터 3시까지 근무인데요.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직장생활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부모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겁니다. 우리 따님 잘 인턴 출발하시기를 그래서 좋은 경험 쌓고 좋은 인맥도 만들고 예, 경험으로 잘 또 쓰이기를 바랍니다. 푸르지오님께서 연휴 잘 보냈나요? 저는 오늘 연차라 여유롭게 찬양 들으며 아침 시작합니다. 피아월십의 물 위를 걷는 자 청하셨네요. 이 곡 함께 듣죠.

길을 걷는 자였고, 자, 1부 마지막 곡 강명식 조준모 한웅재 이길승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어요.

0: 아닙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한 팔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달 더운 여름을 보내며 과연 가을이 올까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오늘을 출발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홍재의 모두 다 그렇게 라이브 버전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파란 하늘님 샬롬. 연휴가 끝났지만 3남매 우리 인혁, 하영, 재혁이와 함께 오늘 에바랜드 나들이 갑니다. 유후라고. 학교 안 가요 얘네들? 유치원 안 갑니까? 아 좋겠다. 예. 오늘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진짜로. 진짜 아 쾌적하게 기다림 없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네요. 아 사파리도 구경하고 좋겠다. 예.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탁 트인 곳에 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텐데. 예. 또 놀이공원 가면 또 막 기분 좋아 행복해지는 음악도 나오고. 대자연과 가까이 있는 또 용인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1303번으로 아까 1부에 사진과 사연 주셨는데 고창 다녀오셨군요. 선운사 꽃무릇 보고 왔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다녀오셔요. 너무 좋아요. 정상까지 한 11km 등산도 하고 왔는데 아 내 무릎이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야 이거는 뭐야. 꽃 무릇이, 야, 나 잘 몰랐던 식물인데, 꽃인데. 동백꽃보다 좀 더 빨개요. 더 붉은 빛을 띠고, 이게 지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꽃 무릇이. 그리고 그 위는 이제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위는 이제 하얀 구름이 있는 푸른 하늘이 딱 보이는데, 아, 이 세 개 대비가 너무 환상적인데? 그러니까 아래쪽은 빨간 색깔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초록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하늘색 구름이 떠있는. 와, 이 세 가지 색의 대비가 약간 비현실적으로 환상적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약간 정열의 빨강,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 그리고 약간 그 하늘 파랑색까지. 아, 이거 너무 사진을 잘 찍으셨다. 예. 이거는 진짜 달력사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너무 예쁜데요. 1303. 여기가 고창 선운사래요. 고창 선운사 꽃무릇. 이야 너무 예쁜데. 까불이 써님 훈디 혜영 작가님 명절 잘 보냈어요? 저는 엄마 아빠 만나러 용인 평원의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머니 이렇게 모신 곳인가 보군요. 아버님 너무 울 것 같아서 그동안 묘에 잘 못 갔었는데 오늘은 좀 울더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가는 길 샬씨와 함께 하니까 외롭지 않을 듯이라고 남기셨는데 그리움이 너무 차올라서 네, 결국 뵈러 가시는 길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많이 또 기다리셨을 듯. 그리고 이미 뭐 하늘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 명서님을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예, 잘 만나고 오시고

우리 4266번으로 훈디훈디 저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좋은 소식.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근이시라고 남기셨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저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코로나면은 2020년부터 2020한 2년까지 전 세계 팬데믹이었으니까 한 5년 정도 꾸준히 기도하셨고 두드리셨고 도전하셨는데 드디어 취업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이 응답의 시기인 듯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방 못 들어서 어떻게 괜찮아. 예. 본방 못 들어도 6시 재방 계속 해 주세요라고 하죠.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재방은 10월 11일까지 가능하고 10월 12일부터는 조이포유 개편이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서고 네, 그럴 겁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긴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는 올해 2026년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잘 감당하시길, 적응하시길 바랄게요. 진아가 부르는 이 곡 듣죠. 내가 매일 기쁘게.

마커스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였고요. 옹기장이 우리 함께 기뻐해. 진아,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현아임맘님께서 연휴 잘 보냈나요? 업무 준비하며 잠깐 들렀습니다. 슬쩍 살펴봤는데, 와, 오늘 해야 할 업무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유유. 하지만 조이프에 있어서 즐겁게 시작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수요일까지만 이제 일하면 목, 금, 토, 일 쉬었는데, 업무가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월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10월, 그쵸? 10월 5일, 10월 9일, 이렇게 또, 다음 주 월, 금, 휴일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이번 주잘또 보내면 다음 주에 또 휴일이 찾아오니까 조금만 또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현아인 맘님 화이팅 응원을 전하면서 우리 꼬꼬기 맘님께서 아유 긴 장문 사연을 주셨는데 아이가 다쳤네. 전기 자전거 타고 이동하다가 자전거가 고장나면서 넘어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떡해. 예? 무릎도 다치고 골절도 있고 손목 골절이야 또. 아이고. 예. 무릎도 잘못하면 수술대에 오를 뻔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어서 봉합술을 하고요. 또 이제 깁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팠는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사다난했던 명절 마무리해서 안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평안했던 그 연휴에 날벼락 같은 그런 또 사고 소식이 들려왔네. 아,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다라고 하니 저희 집도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희 아내가 이제 처가에 내려가서 거기 처가가 우리 아버님이 약간 그 고즈넉한 그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으로 살고 계시는데 큰 개를 두 마리 키워요. 네. 그 두 마리가 근데 약간 앙숙? 먼저 그 온 녀석이 약간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온 녀석한테, 초롱이한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이제 예쁘다고 예 강아지들 이제 간식도 주고 그러다가 그 줄이 풀리는 바람에 두 강아지가 강아지도 아니야 이제 개 큰 개가 서로 대치 상황에서 싸운 거죠. 예. 근데 그걸 싸움을 말리려다가 아내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 이게 좀 물렸어요 아내가. 그래서 응급실도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아내도 다쳤지만 그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감사하다. 물론 치료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예 됐어요. 아 참 잊지 못할 2026년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진짜 더 머리 안 다친 게 어디예요. 머리 안 다치고 예 아이고 아무튼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이 곡 전하고요. 홀리원 이 곡부터 듣죠. 사랑의 예수님.

영화 오디세이를 보았다. 지루할 틈 없이 3시간이 흘렀다. 재밌었지만 메시지가 무겁게 다가왔다. 내겐 영화에서 반복되는 제우스의 법이 키워드로 들렸다. 낯선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불문율이다. 신뢰하는 공동체의 주춧돌 같은 법이다. 그러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상대의 신뢰를 역이용한 계략으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아내를 괴롭히던 자들을 죽였다. 환대와 신뢰 대신 기만과 복수가 이어졌다. 자신이 허물어버린 문명에서 스스로 유배를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났다. 오디세우스가 왕위로 복귀하는 원작과 다른 결말이었다. 불신과 증오와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극장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을 삶의 법으로 지키라는 말씀이다. 상대의 호의조차 의심하는 세상을 안심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직접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새로운 문명의 길이다. 영화를 보며 답답했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 그래, 우리에겐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

주찬양 싱어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접속곡이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제우스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글. 제우스의 법이 그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 집에 나그네가 왔을 때 환대해야 한다는 거. 이게 약간 그 불문율 같은 거였는데 그걸 이제 오디세우스가 잘 좀 이용해서 트로이 목마를 탁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 더 위대한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사랑을 삶의 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행복샘물님, 전 가끔 명절 주일이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들릅니다. 그래서 친구 선배들과 인사하고 오는데 어젠 15년 만에 친구를 만난 거 있죠. 서로 어머 하나도 안 변했어 라는 뻔한 거짓말로 시작해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랬네요. 10대에 만났던 우리가 어느새 10년도 안 남은 환갑을 얘기할 나이가 됐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친구들과 2026년 추석을 추억할 기억 만들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남기셨고. 야, 지금 15년 만에 만난 친구면 진짜 추억팔이로만 한 3시간 가능하죠. 예. 그리고 행복샘물님도 와주셨고. 쭈니맘님께서, 아이고 생일이셨구나, 축하드립니다, 하루 지났지만 축하해주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행복한 쭈니맘님, 늦었지만 저도 축하하고요. 오늘 내년에는 또 제가 당일날 생방송 때 또 축하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피 이 곡 듣죠. 여행.

소피의 여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아진 7608 골뱅이님, 아버지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후두암으로 성대를 절개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하고 싶은 대화를 못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연세도 많으신데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는 오늘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목소리를 써야 하는 대화는 쉽지가 않아도 글은 보실 수 있잖아요. 문자 이런 건. 그 문자를 이렇게 매일 좀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예, 사랑한다는 마음도 담고 더불어서 짧은 어떤 그 복음의 말씀도 적어서 전해보시면 복음이 마음속에 스며들듯 물들듯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송정미 하나님의 사랑 들으며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샬롬 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연휴가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운처럼 남아있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남은 9월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다가오는 10월에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가을의 은총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이제 또 새롭게 일하는 주간으로 들어섰네요. 오늘 첫 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누가 주를 따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시온사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전능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아이노 삽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무엔의 찬양이었고요. 돌아와 돌아와 신주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소리엘의 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보내드리고요. 9243번께서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충만 지선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장영숙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과 숭실대학교 성가대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합니다.

성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오늘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책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보고 또 보아도 지겹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한 줄 한 줄 의미를 생각하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원수보다 앞선 지혜를 갖게 되고 스승보다 뛰어난 명철을 얻게 되며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한 명철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니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랑한 시인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때 꿀보다 더한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았다면 사랑하십시오.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기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단열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추석 명절 연휴 보내면서 가족의 사랑 힘입어서 이제 새롭게 또 일터로 나아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림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인혁의 하연이에게 보내드릴게요.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의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거할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대부분 최후의 만찬 그림은 특정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폴 고갱의 최후의 만찬은 식탁이 모두를 향해 개방되어 있고 그 주위로 많은 이가 움직입니다. 선 사람도 있고 앉은 사람도 있죠. 다른 쪽을 보면 막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식탁 중심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광채는 두드러져 보입니다. 예수님의 광채는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늘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여기에서 말이죠.

기스베르트 그레샤케의 바로 오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 때도, 잠시 자리를 떠났다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여기에 모인 우리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0: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리정은님께서 모노웨이브의 찬양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3.1교회 POP의 찬양입니다. 예수 힘입어 나아가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0: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올가을 선운사에는 붉은 꽃무릇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꽃무릇은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또 잎이 자랄 때는 꽃이 없어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꽃말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꽃은 제때 피어나고 가을길을 환하게 물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당장 닿지 못하는 마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꽃무릇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결국엔 피어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연의 꽃말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봄 꽃도 아름답지만 또 여름에도 활짝 피어나는 그런 정열의 붉은 장미 같은 그런 화려한 꽃들도 또 아름답죠. 9월에는 이 꽃무릇이 단풍에 앞서 또 붉디 붉은 그 꽃을 피우는데 요즘 곳곳에서 이 꽃무릇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말 이용해서 그 많이들 또 그 부모님 뭐 계신 곳에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 그렇게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꽃무릇을 볼 수 있는 곳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9월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말이 너무 좀 슬퍼서 또 기억되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전해드린 첫 인사 말씀에서 기다림의 사랑도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명절 기간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녹음 방송으로 또 특집으로 국악 찬양 잘 들으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명절 특집 좋았습니다. 추석 특집 좋았어요. 푸아님께서 이렇게 또 써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또 월요일이잖아요. 빵빵한 퀴즈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빠른 손놀림 또 지혜로운 머리 필요합니다. 찬양 퀴즈 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빵빵한 퀴즈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두 곡 노래 제목이 하나의 완성형 문장이 됩니다. 꽃들도 제이워십 한재호의 찬양 또 피어나네 브라운워십의 찬양 이어봤습니다. 엘해피님께서 어머나 오늘 한평무학산 꽃무릇을 보고 왔는데 신기한 꽃무릇 처음 봤는데 예쁘기도 하고 향기도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꽃말이었구나 배우네요 하셨어요. 자 이렇게 꽃무릇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꽃과 관련된 찬양도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도 피어나는 시간이죠. 월요일 빵빵한 퀴즈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0: 된 성경편의 제목이나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힌트도 준비했죠. 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로 총 3장으로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두 곡 준비했어요. 두 곡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선지자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레인보우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퀴즈니까 우리 정답 보호하죠.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춘천의 명물 감자빵 두 분, 스페인 퀼리 과자 선물 세트 두 분 이렇게 선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첫 번째 찬양 들으셨고요. 두 번째 찬양 끝나기 전까지. 자,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아시죠? 오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비공개로 정답 남겨주세요.

와, 오늘 빵빵한 퀴즈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먼저 들으신 곡은 예수전도단 부흥이었고요. 앞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 선포가 있고 부흥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함께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 감동의 그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동하면서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들 불러보셨을 텐데 오늘은 굉장히 좀 뭔가 재즈풍 네 김승희 씨의 음성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들어보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자, 오늘 정답자 중에 네 분을 선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먼저 감자밭 감자빵 받으실 분, 춘천의 명물 감자빵. 자, 먼저 두 분이시죠. 두 분. 두 분 모두 레인보우로 오신 쑥쑥이님 당첨되셨어요. 어머, 하박국 선지자 성경 필사 중인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며 필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셨어요. 쑥쑥이님 멋지게 성경필사 완성하셔서 나중에 저희 CBS가 성경필사 전시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열리진 않지만 지금 올해는 저희 CBS 목동사옥 20층에 전시관이 마련돼서 12월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여기에 우리 쑥쑥이님의 작품이 꼭 전시되기를 바라며 감자빵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 감자빵 받으실 분은 빵빵한 퀴즈 정답 하박국 빵돌이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라고 하셔서 혹시 그 지난번에는 계속 약간 넌센스 퀴즈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 마치 호박국처럼 하박국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웃었습니다. 빵돌이라고 하셔가지고 하늘바다님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은 아내가 맞추고 상품은 남편이 좋아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스페인 퀼리 과자 선물 세트, 유기농 퀼리 과자, 누구나 좀 신사처럼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먹어보면 굉장히 좀 담백하고 맛있고, 자, 굉장히 푸짐합니다. 받으신 분들 아마 우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일 부모님과 잘 듣고 있어요. 정답 하박국 보라향기님께 퀼리 과자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끝으로 한 분은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정답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 9853님께 선물 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받으시는 네 분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오늘 생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받으실 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들으신 곡은 찬쉼 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였고요. 앞서 이무와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요즘 주말에 토요일 2부, 주일 2부에 워십 앤 프레이즈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워십 팀들의 곡을 들어보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기도 했어요. 찬쉼 워십.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전해드렸는데 이 곡은 여행지기님께서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 특송으로 1부, 2부 연합성가대 10월 4일부터 연습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남는 자리 있으면 신청해 볼게요 하셔서 얼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빵빵한 퀴즈 월요일에 진행을 할 때 새싹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머 이렇게 퀴즈가 있었군요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새싹으로 오셨는데 물론 선물은 저희가 당첨이 되진 않았지만 새싹으로도 오셨고 성경 퀴즈도 참여하신 몇 분께 저희가 모바일 쿠폰 오늘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좀 향긋한 차 한 잔 드시라고 바로 문자로 쏴드리는 모바일 쿠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레이님 레이 처음 문자 드립니다. 하박국이요. 정답도 맞추셨는데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메일로 가입을 하셨나 봐요. 가끔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모바일 쿠폰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 쿠폰은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선물이라 레이님 비공개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등록하시면서 비공개로 저 레이예요 하고 알려주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5208님과 3418님께도 역시 오늘 새싹이시고 또 퀴즈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쳐서 어머 저도 새싹인데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는 DRUG, 드럭이라고 되어 있는 분도 실은 새싹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맞으시겠죠? 8023님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해도 농장님 힐링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 아는 후배 부부와 안동 탈춤 축제를 다녀왔는데 시끌벅적 정신없었지만 마음껏 소리 지르고 속이 후련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성경 필사 마치고 출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셨고요. 역시 하늘바다님도 은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갈보리 싱어즈 은혜.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은혜 전해드렸고요. 오늘 1부 끝곡은 모두 아멘이라 하죠. 유은성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리정은님께서 비공개로 남겨주셨는데 검사 결과 나오셨습니다.

받았다고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고 축하해 주어서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모두 아멘이라 하죠.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노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2: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고향의 냄새를 맡고 돌아온 이번 한 주는 왠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명절을 보낸 청년들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내가 지금껏 준비해온 것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는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들의 질문 한마디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취업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그 흔한 질문들이 누군가에게는 명절 내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해마다 그런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 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본 적이 있기에 그 막막함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옛 시편은 뿌리 깊은 나무를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사람도 든든한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생의 형통이란 화려한 열매의 개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나를 지탱하는 뿌리, 곧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가뭄이 찾아왔을 때 나무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 손에 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명은 하늘의 성과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조용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절을 따라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마음이 무거워졌던 분들도 이번 한 주는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3: CBS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느낌이 저도 살짝 들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추억님께서 남겨주셔서 오늘은 토니 폰탄의 지저스 I Come Thee를 전해드렸고요.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 아도니아의 찬양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3110님께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시면 기도 제목을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누나네 가족이랑 놀이동산 다녀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나는 대상포진, 매형은 A형 독감, 오한에 열, 근육통까지 많이 아파서 속상합니다. 다행히 9살 조카는 괜찮은데 누나 부부가 많이 아파 속상하고 걱정돼요. 힘과 응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잘 놀고 와서 몸살 나시는 분들 특히 조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하얀보홍님께서 와주셨는데 오전 10시에서 밤 10시로 옮기셨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싶은 1인입니다 하시며 신청곡 써주셨어요. 맞아요. 저 12시간 시간을 건너왔어요. 이제는 밤 10시에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조수와 김정석, 조시영, 세연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2073님 새싹 청취자입니다. 잔잔한 은영님 음성에 채널 고정 저절로 되네요 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써주셨네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전해드린 두 곡이었는데 A형 독감이 요즘 좀 유행인가 봐요. 어떻게 해요? 신혜숙 님도 손녀 지아가 A형 독감이 걸려서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못 와서 맛있는 거를 못 먹여서 많이 아쉬웠다는 사연. 그래도 예비사위 만나셔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터치 신청하신 곡 아미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비앤브리지 예수나의 치료자, 또 이브트메리 나의 아내 거하라,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청곡으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님께서 시내버스 막차 운행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운행 중이시겠죠. 찬양 들으니 10시간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하셨어요.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를,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4913님께서 추석에 머자나 가족이 될 예비사위가 인사를 왔다고 부모님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양가의 응원을 받으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웅재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남겨주신 곡 전해드립니다. 또 안녕하세요.

예원님께서 교회에서 늘 함께했던 친구 집사를 만났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간병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안쓰럽고 애잔했어요.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조금만 더 수고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이 시간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곡으로 찬양 들려주고 싶어요 하시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남겨주신 곡 오늘은 소리 찬양 앨범에서 듣겠습니다.

임신옥님 꿀잠 주무세요. 김성수 집으로 가자 였고요. 소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웅재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들어보셨습니다. 드렁님께서 저도 새싹이라고 선물을 주시다니 잘 받으셨나요? 열심히 청취하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저도 찬양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전해드렸고요. 1170님께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어머님의 기도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웨인 왓슨의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보면서 고향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에도 꼭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저마다의 길 위에서 자동차 전조등처럼 반짝였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충분히 나누고 돌아오셨나요?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9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남은 3일의 9월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추정원이에요.

배영호님이 일찌감치 오셔서 연휴 잘 보내셨죠? 명절 기분 그대로 한 주간 쭉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길요. 네, 연휴를 잘 보내셨구나라는 게이 글에서 딱 느껴집니다. 저도 잘 보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훅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연휴 짧아서 다들 좀 급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이 남기신 사연들을 제가 봤거든요. 부모님 뵈러 가신 분, 요양원에 친정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연극 보러 가신다고, 예.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연휴 끝이라 찌뿌둥한 월요일이지만, 오늘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첫 곡, 박요한 오늘의 선물입니다.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합니다. 청춘 그 애틋한 그리움 님도 오셨고요. 주영은 님 반갑습니다. 요셉의 꿈 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죠. 매일매일.

0491번님의 신청곡 자녀 김요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루이나찬님 BGM으로 함께한 당양로 덕분에 더 즐거운 추석이었어요. 예, 제가 이걸 바랐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당양로가 좋은 배경음악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보내셨네요. 플루트님, 이곳의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주이포유 배경음악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아멘. 장미님은 수요일에 목동 CBS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성경필사 전시회 정원님 역대하 필사한 거 보고 왔습니다. 2014년

글씨.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12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님 필사한 거 펼쳐놓고 왔지요. 아, 왜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필사 전시회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차에 남지 않았거든요. 서둘러서 보시고 다시 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서둘러서 꼭 다시 들러주세요. 6018번님께서 예람워십의 오직 주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이 버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곡을 다른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의홈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그리고 남궁송옥이 부르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남궁승우 그리고 웨이홈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함께했습니다. 마야님은 91세이신 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수아진 7608 쓰시는데요. 어머, 이찬양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16살 딸아이 키우는 엄마 마음을 일깨워주는 찬양. 너무 공감합니다. 아까 자녀라는 거 흐를 때 적으셨어요. 하양고래님도 자녀 찬양 들으니까 위로받습니다. 예비며느리 첫 방문에 잔뜩 긴장하고 대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일주일을 금방 보내고요. 지금 이 시간 저만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최고예요. 긴장하실만 해요. 예비 며느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주땡님도 반갑고요. 미라클 퍼플님께서 4대가 한자리에 모인 추석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듬뿍 안고 온 명절이었는데요. 저는 부안에 귀촌해서 명절 때면 역으로 서울 가족들을 보러 올라갑니다.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님 뵈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의 증손녀까지 모이게 됐는데요. 특히 큰 조카가 낳은 예쁜 딸이 와서 낯도 안 가리고 잘 울지도 않고요. 가족들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고 정신도 맑으셔서 말씀도 잘하시는 아버님 뵙고 와서 더 감사했고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족들 얼굴 보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명절이었습니다. 따뜻해지는 사연. 그 가족들이 함께하고 특히 조카분의 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이 막 그려져요. 아, 이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겠구나 하고. 미라클 퍼플님께서 안 그래도요. 존 영의 곡 중에 뭘 들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를 신청하셔서 준비해놨고요. 플러리스님. 저는 아직도 연휴 중이에요. 네 자매가 뭉쳐서 명절 뒤풀이로 하늘공원 상사회 보러 갑니다. 아니, 좋죠. 이렇게 연휴의 예, 연장선이라니 부럽습니다. 예쁜 사진 보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이 민다 신청하신 곡 가객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먼저 배영호 감사.

제가 부러워하는 큰언니, 작은언니, 여동생,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다고. 폴라리스님 다 가지셨네요. 가게 바람이 민다 함께했습니다. 오리지님 늘잘 듣고 있고요. 대만은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쉽니다. 애들과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애들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더 익숙해졌겠죠? 잘 해내고 있다고 늘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장드보라님, 맞춰진 틀에 다소 분주하고 조금은 얽매였던 시간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에 다시 몸을 맡깁니다. 아멘. 성령의 리듬 신청하셨어요. 이 곡은 옹기장의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성령의 리듬 옹기장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께서 날이 서늘해졌어요. 찬양 들으면서 가족들 가을 옷도 꺼내놔야겠습니다. 며칠 만에 애들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네, 이 여유 시간 또 못다한 일 하시고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살랑살랑님, 추석 당일만 쉬고 토, 주일까지 근무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더 귀한 쉼을 갖고 있습니다. 빨래 부지런히 하고요. 청소 끝내놓고 숨 고르면서 당향도 듣고 있는데요. 여러 일이 있어서 마음은 시끄럽지만 귀한 찬양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살랑살랑님, 마음의 평안이 오길, 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송미영 집사님께서 승연이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승연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커가고 기도하는 엄마로 옆에 있어줄게. 사랑한다, 아들. 조이포유 문지기, 아빠가 생전에 좋아하고 신청했던 웨이메이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릴게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채원 할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이 흠뻑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안해가 새일을 행하리라 신효선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습니다. 3066번님께서 듣기 모드로 일하는 중인데요. 지난주 명절 쿠팡 배송이 쉼없이 있어서 정말 달렸습니다.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주일이 명절이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마음에 어울리는 찬양 부탁드립니다. 진짜 명절 때는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미안해하고 괜찮아하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여러 곡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무엇보다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는 두 분에게 이 곡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3066번님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함께 했고요. 최여사님 어서 오세요. 혜주로님께서 시어머님이 일주일 계셨고 내일 저녁에 댁으로 가세요. 어른 보시는 모든 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식사만 챙기는데도 부족함에 자책하게 되고 또 싫은 소리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잘 하시면 나중에 그래 내가 참 그때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겁니다. 힘내자고요. 혜지로님도 오셨고 9665번님께서 추석날에 친정에 모두 모여서 추석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이번엔 서로에게 감사한 거 한 가지씩 나누기라는 가정예배지에 쓰여진 나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른들은 카톡방에서 아침 말씀 글을 나누고 있어서 예측 가능했는데 어린 조카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한 명씩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몇몇 조카들의 얘기는 저는 새학기 시작할 때 걱정했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친구와 큐티를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없었는데 이제 감사할 힘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고 다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 말이 끝나면 격려의 박수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중에 제일 막내가 짧게 한마디를 했는데 다들 웃고 뒤집어졌어요. 우리 막내가 한 얘기.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감사를 얘기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겠어요. 그게 또 감사한 일이네요. 아유, 우리 막내 귀여워요.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예수 전도단입니다.

어제 말씀에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하신 박종수님의 신청곡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은 진아 홍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웅빈지님께서 시골 텃밭에서 수확한 참깨를 손질하는 중입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신 시골집을 관리하면서 주말 농장처럼 농사를 지은 거라 소중한 농작물들인데요. 한알한알 잡티와 또 쭉정이 골라내면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셨던 깨끗한 참깨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거였는지. 농작물은 키우기도 힘들지만 수확 후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찬양 들으면서 작은 알갱이들이랑 씨름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을 때는 먹기에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아, 이게 참 고생하셨구나. 수고로운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더 진하게 오더라고요. 옹빈지 님도 지금 예. 수고와 함께 방송 듣고 계시고.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세번 부인할지라도 다음 주 특송 연습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이 곡을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랑님이 신청하신 아미가 부르는 터치까지 이어갈게요.

아미가 부른 터치였고요. 사랑하오님께서 어제 9월 27일 내시구 완전체 시작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2009년에 결혼해서 많은 구비들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날들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채워가 봅니다. 아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시구 완전체 시작.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가정에 축복하시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또 다른 가정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요. 신청하신 Run to the Father 예, 이 곡은 제가 자료실에 요청해 놓겠고요. 지난 주말에 은주님도 생일이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 사연들을 보니까 생일이셨어요. 예, 생일 늦게지만 당양로에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결혼기념일 맞이하신 사랑하오님 그리고 은주님께 띄워드려요.

권사 직분을 받으신 수아사랑 윤하님의 신청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러빔의 목소리로 오늘 들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손발이 되리라 믿습니다. 7507번님께서 어제 예배 후 공식적으로 목자와 목녀 사임식을 마쳤습니다. 2022년부터 목자와 목녀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요 또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기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퇴장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박수쳐주는 길로 걸어나오는데 어찌나 뭉클하고 벅차든지요. 앞으로 주님 닮은 섬김의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따뜻한 부부의 모습으로 내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 사진을 보는데 저도 뭉클해지면서 마음이 예, 뭐랄까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베푸신 사랑으로 많은 또 목자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데 자식을 마치 시집 보내는 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그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도로 섬김으로 귀히 쓰시는 시간들이 되리라 믿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그 자리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저희 당양로 가족들도 박수 쳐드립니다. 김명수님 일찍이 예배당과 예배당에 오셨구나. 예배당에 와서 시간이 남아서 노천 카페에 잠시 앉아 지나가는 나그네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여유의 시간 좋은데요. 수수자루님 오늘도 선선해진 가을 날씨 느끼면서 당양로 듣고 있을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괜찮아요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FE님이 이 근처에 계세요. 오목공원에 그래도 한낮에 그 햇살이 좀 따갑기 때문에 그늘에 계시면 좋은데 항상 오목공원에 오시면 땡볕에 계시더라고요. 예, 좀 가을 햇살 따갑습니다. 그늘에 계시면서 앞으로 있을 또 방송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아침에 미소님께서 당양로를 밝은 대낮에 듣게 돼서 색다릅니다. 반갑고요. 힘들고 지친 일상이었는데 명절을 통해서 시댁과 친정, 믿음의 형제들 만나 충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로부터 충전이 되는 그리고 충전을 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9월 마무리가 그렇게 충전으로 잘 마무리되는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아침에 미소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이거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한 두 시간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10월이 함께 있는 이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감기도 유행하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드시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저는 인사드릴게요. 제가 마무리 끝에 오신 분들과 다 인사를 못 나눠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꼼꼼히 사연들 챙겨서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사연들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이 찬송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진 심슨 목사가 썼습니다. 어느 날 심슨 목사는 자신이 병약했던 육체에서 회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의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지나가고 변할지라도 주님은 불변하신다. 허물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인간도 용서하신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한결같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찬송시 어저께나 오늘이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예수님 생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도 영원히 맞아주시리란 믿음이 생기게 하는 찬송,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걸음마다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든든한 주의 교회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찬송을 김용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몸을 활짝 열어주시며 때로는 든든한 방패처럼 굳건히 막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다 경배하며 서울 방합 장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정은숙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강무림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 후 주일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이라고요. 고향 생각하면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박영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아론별님께서 신청하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크로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추석 명절 지나니 9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도가 세 달밖에 안 남았네요. 엊그저께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해놓은 것 없이 한 해가 저물어져 갈 것만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뭔가 이루어서 남겨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이 뭔가가 뭘까가 참 궁금해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라베리떼 301님, 주님 감기 코로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장두보라님께서는 무르익는 가을 정취만큼이나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무르익게 하셔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꾸준한 인내함으로 끈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모르데이 최정원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소프라노 최정원의 곡으로는 정식 음원으로 등록된 곡이 없어서요.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다른 분이 부른 곡으로 2부에 전해드려도 될까요? 레오님, 항상 새벽 출근길에 이 방송 듣는데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치님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노석봉님,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프티드의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종님께서 청하신 피아워십의 나를 덮는 은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엠마오의 두 제자 노래하는 순례자가 부른 엠마오 마을로 보내드릴게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안성진과 조은주가 함께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한반도26님, 학산사님, 또 신예숙님께서도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워킹의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9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분열을 일으키고 거스르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분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순종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어 바울은 순종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곧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쁨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삶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희 사랑님께서 청해 주신 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서울 모태탑창단이고요. 프레이즈 유니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름바다 나선 이 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웃음꽃님 샬롬. 우르아님께서도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작은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여쭙지 않고 제 생각과 의지를 더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중로라 칠사님, 중로 마을버스 운행 시작합니다. 내 처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샘맘님께서는 미국에 거주 중이시죠? 타향 생활 중에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될까 궁금한데, 구세맘님은 혼인예배 참석하셔서 5시간 넘게 운전하고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귀경길 고향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왠지 또 멀리까지 가서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 명절 보내신 기분도 들것 같습니다. 우중에도 지켜주신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예수님 사랑님께서는 유은성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다윈님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으니 말띠인 저도 말처럼 뛸수 있기를 소망하며 회복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승희의 회복을 보내드릴게요.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최조 선수가 막 착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45도 각도를 바로 세우고 튕겨나가려는 온 몸을 꽉 잡아 세우고 있다. 맞아. 날마다 착지 중이야. 뒤틀린 말을 듣고도 반듯하게 착지하려고 하고 하루하루 최조복을 입고 구름판을 밟고 공중을 돌듯 한껏 몸을 뒤틀고 최대한 우아하게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그런 착지가 끝이 나면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나의 위로들이 있다.

이숨의 착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조 선수의 착지를 보며 그래 저렇게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 있었지 떠올리게 됩니다. 끝난 뒤 작은 위로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0: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6947번께서 청해 주신 곡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각오라.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장두보라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아모르데이. 박종호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가을 산길을 걷다 보면 툭 입을 벌린 밤송이를 만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시를 잔뜩 세우고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충분히 익고 나니 저절로 벌어져서 품고 있던 밤알을 세상 밖으로 내어놓네요.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 해도 그 안에서 제 몫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가을의 산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 체코로 여행을 갑니다. 눈 뜨고 생각나서 틀게 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 영혼의 담비입니다. 와, 레인보우 닉네임 룩셈부르크 탐험가를 쓰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아유, 가을의 동유럽,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디오 끄고 출발하시기 전에 얼른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Lord, I'm coming home. 나추를 멀리 떠났다. 그리고 박운성님 신청하신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 어제 여러분 크게 힘들지 않게 잘 보내셨어요. 명절 끝나고 첫 평일이었는데 이번 명절은 너무 짧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8시에 방송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뒷 프로그램 담당 후배가 저한테 갑자기 박수를 크게

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뭐냐고 묻자 연휴 뒤에 얼마나 나오기 힘들었겠냐고 이미 방송을 끝낸 선배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명절 뒤에 일상을 무리 없이 맞이한 것 자체가 박수 받을 만한 거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를 지나오신 여러분께도 저 마음의 박수 크게 보내드리면서 9월 29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어갑니다. The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샬롬, 찬양이 가을가을하네요. 아롱별님. Praise to the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like a river glorious, 영광스럽도다, 참된 평화는. 아, 추석에 선물 받은 포도가 많아서 포도즙 내리면서 방송 듣고 계신데요, 아롱별님. 연차 내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해피 진아님도 오셨습니다. 순천에 계시네요. 지금 기차 타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향해서 갑니다. 평소에 CBS 애청자이신 어머니 추천으로 해피 진아님도 1년 6개월 전부터 출근기마다 CBS를 들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늘 마음이 시린데 이렇게 다정한 따님이 동행해 주니까 어머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6529님, 요즘 알밤 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무를 틀지 않고 하나씩 떨어지는 것만 매일 주어요. 일찍 나가면 어두워서 알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크게 틀고 윌리 보초 세우고 20분 동안 주워서 들어옵니다. 아유, 찬양만 가을가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시는 사연들도 가을가을한데요. 브린 터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지만 때로 그 질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왜곡됐다고 폭로하죠. 욥기는 어떤가요? 욥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돼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 뒤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도서처럼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욥기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숨겨져 있으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조코 야하오라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프리칸 가스펠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난 씨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주 스노우맨님은 늘 애청만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연을 쓰고 싶었으나 하는 일이 농사일이라서 제 손에는 흙과 농기구를 잡고 있어 사연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근 해가 짧아지면서 일부 중간까지는 집중해서 애청하고 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바쁘시죠. 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침은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분주해서 이렇게 라디오를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이제 사연을 올린다는 게 힘듭니다. 사랑의 천사님은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제 추석 지나고 개장 첫날이라서 많이 바쁘셨대요. 김재현님도 바쁘셨는데 또 힘든 하루셨군요. 여행사 직원이신데 명절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사 통해서.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여행 불편 접수가 넘쳐나서 뭐 명절 후유증 겪을 새도 없이 바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제 다들 고생하셨네요. Safe in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9월 29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의 마지막 사연은 참 좋은 내 친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따님이 이달 중순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새 식구 사위 보시고서 첫 명절 맞이하셨던 거네요. 좋은 사위였고 또 좋은 사돈들까지 만나게 돼 참 감사합니다. 부안에 계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돈들께도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하면서 축하드리고요. 장인어른 되신 우리 청취자분 참 좋은 내 친구님이 신청하신 곡은 휘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이 곡입니다. 사돈댁도 CBS 방송 애청자실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노래합니다. 1부 마치고요. 우리들의 시크릿 가든 2부에서 만나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0: 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웅장하게 시작했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나 속죄함을 받은 후. 1부에서 김숙희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셨는데요. 어머니 케어하면서 지내시는 거죠. 이분은 바쁘신가 봐요. 이제 참여는 못하시고 듣기 모드로 들어가신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 아침 라디오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틀어놓고 편안히 그냥 듣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니어러 마이 가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도 소마트리오 연주로 들었습니다. 고란초님 함께 하셨죠? 9월 29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3836 문자 주신 분은 사진도 첨부해 주셨고요. 당진에서 양산교육원 교육받으러 왔다가 작은 교회에서 기도 마치고 가는 길 참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어떤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도 참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생각지 않은 은혜가 올 때도 있고요. 컨트리님은 제주 여행 중이시군요. 가족들과 제주 한라산 탐방을 하러 갔다가 어제는 저만 백록담 정상까지 완등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9시간 정도의 등정 시간에 지혜를 주셔서 체력을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고 완등 이후에도 와 대단하신데요. 체력이 남아있어 그리 힘들지 않게 휴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목록 리스트에 한라산 등반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분들은 힘들어서 중간에 내려가셨을지라도 우리 컨트리님은 끝까지 정상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말씀을 어제 9월 28일부터는 여러분 TV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제가 좀 더 상세한 정보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40분에 CBS TV 채널을 통해서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말씀을 여러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7시 20분 막 되려고 하니까 이제 20분 후에 CBS TV에서 방송이 되겠네요. 하얀봉님 이곡 신청하셨군요.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신 게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수치심과 외로움까지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심으로써 가치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좇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98번째 묵상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은혜로운 찬양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열매님. 아침 기도 갔다가 묵상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묵상집도 읽으려고 샀어요. 옥상 딸기님. 아, 그러셨군요. 이제 이 책이 이제 하루하루 묵상 말씀을 읽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얼추 보니 이제 한 바퀴를 거의 다 돈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1년 동안 우리가 이 책으로 묵상 말씀을, 기도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묵상집을 골라봐야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좋은 묵상집 너무 길지 않고 좀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묵상집 있다면 추천도 받겠습니다. 아, 윤재인님 감사합니다. 7시 40분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 CBS TV에서 방송됩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생방 시간이다 보니까 정작 저는 이제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윤재희 님이 잘 나오나 봐주셨군요.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듣고 읽기 좋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시던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제 목소리로 시편 150편 전편을 낭독했죠. 이게 이제 어제 9월 28일부터는 CBS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또 TV로도 보고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뒷자리 8289 쓰시는 분은 성당 다니시는군요. 아침 미사 다녀오셨대요. 늘 맞는 평범한 일상인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건지 누가 내 인생 안 살아주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굴뚝같이 드신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줬다가 나보다 더 부족하게 해놓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면 억울하지는 않지.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아, 참여하시려고 일부러 차도 세우고 글 남기셨대요. 예소랑 지기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참여하시려고 일부러 차도 세우고 들어오신 예소랑 지기님. 이제 참여글 쓰시고서 다시 출발하셨겠죠. If thou a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런 단조풍의 곡은 가을에 들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둡고 느리지만 가을에 듣는 이런 단조풍의 찬송은 그만큼 더 깊이가 있고 힘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터널님께서는 성경을 와 필사 시작하셨군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성경 한 권 필사도 안 해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시작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아직 창세기 필사 중이에요. 네, 화이팅이고요. 주니님께서 인생이 늘 평안할 수 없겠지만 좋은 일이 많아야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다. 벌초하다 다친 병상의 친구의 빠른 쾌유를 빌어본다. 아멘.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주니님의 신청곡 오늘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8289님도 좀 마음이 답답하신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오롯이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는 행하지 않고 요즘은 제 삶을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합니다. 러넬 해리스의 찬양으로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더 좋은 곳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곤 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어떤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많은 에너지, 시간, 노력을 쏟으며 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스펙들을 쌓고 계실까요? 요즘 시대에 맞게 나를 브랜딩하는 멋진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분야에서 정말 뭐 탁월한 월등한 능력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뭐 경쟁력이 충분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라는 어떤 문장이 떠오릅니다. 정말 중요한 능력은 친절도 능력이고 배려도 실력이며 말을 곱게 하는 건 지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건 품격이다. 오, 요 문장 밀주 쫙. 예.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무기, 쌓아야 할 스펙, 갖춰야 할 삶의 태도는 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정선 내가 연약할수록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하미경님은 훈디 작가님 비모닝이에요. 하트 저는 말씀의 스펙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요. 라고 아 여러 스펙 중에 말씀 스펙 그쵸.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까이 해야죠. 사는 날 동안에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쌓아야 하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20대 때 읽었을 때랑 또 40대 때 50대 때 읽었을 때랑 다르게 다가오거나 이전에는 잘 와닿지 않은 부분이 또 깊이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구절이 또 있고 하거든요. 예. 평생 우리가 쌓아야 할 스펙은 바로 예, 그렇죠. 말씀 스펙.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근데 어느 지역인데 가을비가 올까요? 예. 여기 지금 방송국 주변은 구름도 안 보이는 굉장히 아, 청명한 아침이에요. 예. 바람도 불어오고 햇살의 어떤 그 아 오늘 감성도 약간 가을 햇살인데 예 너무 좋습니다. 가을볕 친절도 능력이고 배려도 실력이며 말을 곱게 하는 건 지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건 품격 이런 문장이 있었네. 예. 그래요. 상대 입장 생각하는 건 품격 말을 곱게 하는 건 지능 예. 말싸움에서 내가 비록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나한테 손해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챙겨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런 모든 또 금언, 이 조언 이런 것들은 다 또 성경 잠언 말씀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한 수선하니 맞아요. 저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도 나는 다정함도 지능으로 보거든 이란 대사가 나오는데 오 맞는 말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나는 다정함도 지능으로 보거든 이거 제가 사랑의 이해란 드라마 봤거든요. 그 OTT로 몰아보기로 아, 이 드라마를 아시는구나.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고구마 내가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어. 예. 유연석 배우 나오고 또 그 문가영 배우 나오고 두 사람이 이제 남주 여주인 거죠. 아 어떤 배우가 했던 말일까? 나는 다정함도 지능으로 보거든. 반갑네요. 행복한 수선아님. 아 우리 7493번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를 잘합니다. 이게 저희 최고의 스펙. 아 인사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인사 잘하면 확실히 각인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상승을 하죠.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예, 맞습니다. 제 이름 모르는 분들도 아하 인사 잘하는 그 사람이라면서 저를 알아보시거든요. 라고 남기셨어요. 예. 부모님께 배운 인사 잘하기. 맞습니다. 우리 0005번님 훈디 형 작가님 굿모닝 아침 달 오다 주었습니다. 이해했다 하고 사진 한 장을 투척해 주셨는데 이 오늘 아침에 떠 있는 달이군요. 이제 보름달이 예, 조금씩 빠지고 있죠. 예, 달이 차서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보름은 보셨어요? 추석 때? 추석 당일날은 파주 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저는 못 봤고 토요일날 본 것 같아요. 토요일날. 그래. 아. 우리 코코 고음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어머 오프닝부터 마음에 와닿고 좋네요. 감사한나님, 보물세가지님, 예.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방송을 함께합니다.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잔인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자, 아까 비 오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풍경, 오늘의 날씨, 예, 뭐 도로 상황, 아침 풍경에 편하게 소소한 일상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트루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였고요. 꿈이 있는 자유 주님의 계획은 트루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장혜경님께서 친절과 배려 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 운동 갑니다. 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체력이 있으면 좀 더 친절할 수 있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격하게 공감하고요. 이제 두 아이 저 양육하면서 아 체력이 바닥나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예민해지고 예, 고운 소리 안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체력이 있어야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예,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운동 너무 좋죠. 우리 똘투맘님께서 출근 준비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포항은 비가 오네요 라고 우리 은정님도 와주셨고 아 남쪽 지역은 지금 가을비 오나 봅니다. 우리 김영호님은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아 이불 빨래하고 싶어지네. 가을 바람의 냄새가 묻은 이불. 아 그렇죠. 오늘 빨래 잘 마르겠다. 예. 가을바람이 솔솔 스며들어서 그래요. 그 각 계절마다 약간 바람에 실려있는 바람결의 그 냄새 어떤 햇살의 어떤 결 이런 게 다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예. 아, 오늘 또 감성적인 또 사연이 오고 있고요. 6715번으로 날씨가 조금 흐리게 시작하는 대구입니다. 7살 이든이랑 출근하는 길인데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응원가를 다 외우는 야구를 또 좋아하는 예, 팬이시군요. 삼성 라이온즈 아 요즘 잘하는데 지금 2등인가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자욱 선수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치 아이들은 또 꿈이 뭐 자주 바뀌고 예.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어릴 적부터 초지일관 야구였습니다. 아, 야구. 야구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예, 야구 유튜브까지 하고 있고. 아, 그런데 아 부럽네. 올해 삼성 라이온즈 굉장히 잘하고 우승 확률도 우승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다 지금. 예. 그래요. 손흥민 선수 한 골 넣지 않았나요? 어제 평가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제가 알기로는 A 대표팀 그러니까 국대의 국가대표의 최다골 선수가 됐다고 본 것 같은데 차범근 선수랑 원래 동률이었나 했는데 그걸 능가해서 이제 최다골 맞나 예, 선수가 됐다. 푸른하늘님께서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개강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걸로 분주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넘치는 그런 개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개강 예배예요. 예. 그 준비하는 손길들 막 분주하고 떨리고 그리고 막 전화 돌리잖아요. 문자 하잖아요. 오늘 개강 예배 때 올 거지? 예. 그래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 가을을 잘 여는 첫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이님, 훈디 오늘 중등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 갑니다.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아침마다 학교 빨리 가야지라고 싸우는 우리 딸내미 오늘은 새벽같이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 준비하고 벌써 갔어요. 이미 없습니다. 저희는 동탄인데 롯데월드, 서울랜드, 민속촌으로 가네요. 라고. 아,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구나. 예. 아, 좋겠다. 날씨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도. 예. 가을은 약간 이런 특별한 그 활동, 체험학습, 뭐,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 가고. 그, 저희 둘째 녀석은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추석 연휴 전부터, 들떠 있는 게 이제 개주 대표로 나가게 됐다고. 예.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저랑 막 특별 훈련, 특훈도 막 하고 그랬는데 아 제발 우리 아이들 중에 개주하다가 꼭 넘어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넘어지면 그 평생 그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런 친구 없이 예. 잘. 마지막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넨 유은님도 와주셨네요. 처음으로 출첵 남깁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방송 들으면 너무 좋아요. 감사와 때론 눈물이 주룩주룩. 이 방송을 알게 하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자넷 유은님, 우리 미라님. 웨이홈의 이 곡 들을까요? 달리기!

서근이 형의 모든 준비 완료. 지난 우리 추석 명절 특집에 함께할 때 드라이브 CCM으로 들었던 곡이죠. 모든 준비 완료 서근이 형이었고요. 피아월십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웨이홈의 달리기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미소남님, 어제 우리 대한민국 400m 계주 동메달 땄습니다. 1레인의 불리함을 뚫고 이뤄낸 한국 신기록

신기록이 나왔어요. 한국 신기록. 대단하다 진짜. 사실 이번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예, 그 준비도 좀 덜 된 것 같고 그쵸? 막 이상한 컨테이너 같은 데서 자고 그걸로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유람선 같은 데서 막 자고 주최 측의 어떤 그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얼마나 또 준비했겠어요. 4년에 한 번 있는 아시안게임인데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뭐 그 지난 주일에 야구도 금메달 땄죠 우리. 그리고 농구도 남녀 동반 금메달 12년 만에.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도 뭐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재밌습니다. 예. 아, 계주도 한국 신기록 예, 달성. 대단합니다. 5479번으로 울산은 보슬보슬 비가 예쁘게 내려요. 아까 포항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울산도 비 오는군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겠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비가 만들어내는 뿌연 풍경 속에 마치 수채화 같은 태화강 뷰를 보면서 방송 듣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라고 예. 좀 이렇게 분위기 착 가라앉은 예. 또 가을에 어떤 그런 또 맛이 있죠. 예. 촉촉한 느낌의 비 오는 날 아침을 맞고 계신 우리 5479번님. 우리 선한 이웃님께서 이게 의정부 아침 햇살 빛납니다. 5개월 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은 재활병원입니다. 치료받으면서 빠르게 또 회복되고 있어요. 10월 말에 퇴원할 예정이랍니다. 아유 그렇구나. 꽤 오래 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치료받고 재활까지 하시는군요. 밝게 빛나는 이 햇살처럼 다시 나의 삶이 목회가 또 밝게 빛나기에 소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말이면 이제 순조롭게 순적하게 치료가 재활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전보다 더 건강 잘 또 회복해서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준하와 나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가파워 월십의 이 곡부터 듣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나와 나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였고요. 아가파워 월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5142번으로 여기 제주도 추자도 가까운 섬 소완도인데요. 추석에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여름휴가도 같이 겸해서 지금도 여기서 방송 듣는데 너무 좋고요. 구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출은 아니지만 이것도 근사하네요 라고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와, 이 뭐지? 그러니까 해가 좀 이렇게 떠오르긴 했어요. 그 수평선에서 쭉 올라왔는데, 마치 그 하늘로부터 홀연히 비치는 쫙 바다로 내리쬐는 그 빛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마치 딱 세례 받을 법한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곳인데, 굉장합니다. 여기 이 풍경도. 잘 찍으셨네요. 진짜 멋집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홍순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